에릭 사티 짐노패드 1번 알렉산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로 고요하게 시작해봤습니다. 이 곡은 청하신 분이 1319 쓰는 분인데요. 클래식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하시면서 짐노패드를 청하셨습니다. 1319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어요. 가정음악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생기시면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 열려 있습니다.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고요. 문자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곡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2107 쓰는 분이에요. 남편이 라섹 수술해서 눈도 못 뜨고 누워만 있습니다. 통증을 잊게 라디오라도 틀어달라 해서 클래식 FM 처음 틀어봤는데 제 목소리에 위로받으셨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7월 1일에 사연을 주셨어요. 라섹 수술하고 많이 괴로우셨을 텐데 갑자기 눈을 뜨면 안 되고 좀 쉬셔야 되고, 그런데 그게 저도 한번 해봤지만 자다가 갑자기 막 놀라서 일어나게 될 때 눈 탁 뜰 때 아,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놀랄 일 없게 푹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길 바랍니다. 2107 쓰는 분께 커피와 함께 청하신 드비스의 갈색머리 소녀 준비했고요. 8732 쓰는 분, 예전에 주신 커피 잘 마셨어요. 근데 다 마시진 못했어요. 대신 자랑하면서 지인들 데려갔죠. 1년에 약 20번도 커피잔을 못 넘기는 한국인입니다. 그나마 마시는 척. 아, 커피에 좀 민감하신,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근데 저희가 드리는 커피 쿠폰이 꼭 커피만 드셔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음료로도 교환 가능하니까 참으면서까지 그렇게 커피를 드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데니 보이 청하셔서 준비했습니다. 두 분께 커피 한 잔씩 더 보내겠습니다. 먼저 클로드 드뷔시, 라피 오 슈페들랭, 갈색머리 소녀, 크리스티안 린드베리의 트럼본, 페르 룬드베리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아일랜드 미뇨 영화 브레스트 오프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데니 보이 함께 하시죠.

영화 브레스트 오브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아일랜드 미녀 데니 보이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클로드 드비시 갈색머리 소녀, 크리스티안 린드베리의 트럼본, 페르 룬드베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7884 쓰는 분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보이는 나이 탓인지 2026년도 절반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스메타나의 교향시나의 조곡 중에서 몰다우강의 물결을 느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7월입니다. 아, 함께 하겠습니다. 스메타나 교향시나의 조곡 중에서 몰다우, 라펠 쿠벨릭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스메타나 교향시나의 조국 가운데 몰다우,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8863 쓰는 분이에요. 저희 엄마 정영자 여사님의 길입니다. 어느덧 3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많이 그립고 많은 추억들이 선명합니다 하시면서 비아졸라의 아우센시아스를 청하셨습니다. 그리운 어머님 함께 하시면서 청하신 곡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8564 쓰는 분인데요. 지난 5월에 퇴직 1년 만에 재취업 위한 면접 본다고 문자 드렸던 청취자예요. 6월부터 근무하고 계시다고 오늘은 오전 반차라 오랜만에 듣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역시 피아졸라의 곡을 청하셔서 이어서 듣죠. 리베르 탕고. 먼저 아우센시아스 부제. 세르지오 아사드와 오다이라 아사드의 기타, 나자 살레르노 소넨버그의 바이올린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리베르 탕고는 밀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크세니자 시도로바의 아코디언, 크리스토프 이스라엘의 지휘하는 유럽 필름 필하모니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리베르 탕고, 밀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크세니자 시도로바의 아코디언, 크리스토프 이스라엘이 지휘하는 유럽 필름 필하모니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피아졸라의 아우센시아스, 부제 세르지오 아사드와 오다이라 아사드의 기타, 나자 살레르노 소넨버그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7370 쓰는 분입니다. 검푸른 숲을 보고 있자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하면서 지난 시간을 반추해봅니다. 시린 바람이 따뜻한 햇살에 복수초가 피어나고 흘러흘러 땀을 흘리는 계절에 도달하고 취업 준비생이었던 우리 아들 오늘 연수에 들어갔고 뭉클뭉클한 감사를 드리며 군호의 아베마리아를 청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숲이 연두빛에서 검푸른 빛을 띠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청하신 곡 아베마리아, 그리고 이어서 세 곡을 쭉 들을 텐데요. 청하신 사연들은 음악 다 듣고 나누겠습니다. 샤를 구노 아베마리아, 소프라노 캐슬린 베트리 음성, 레나드 슬랫케인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푸치니 오페라 자니스키 K 중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음성, 레오네 마젤라가 지휘하는 라이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이어서 존 루터,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 어핑햄 스쿨 합창단, 헨리 클레이워크의 할아버지의 시계는 로저 와그너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헨리 클레이워크의 할아버지의 시계, 로저 와그너 합창단이었습니다. 이 곡은 424나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는데 밤새 책 읽고 정신이 몽롱하지만 좋습니다. 제인 에어를 즐겁게 읽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전이 많은 위로를 주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 그 몽롱한 기분 저도 좋아합니다. 앞서 들으신 For the Beauty of the Earth는 0906 쓰는 분께서 오랜만에 대학 합창단 동아리 친구 만나러 간다고 그 시절 불렀던 곡이라고 청하셨습니다. 어핑햄 스쿨 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그보다 앞서 푸치니 오페라 잔니스키키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는 김영숙님께서 68번째 생일을 맞은 남편 요즘 당뇨로 체중 많이 빠져가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고 지난 3월 말에는 이명 난청이 심해서 전신마취 수술까지 남편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신가음 들으면서 위로받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해지시길 많이 많이 건강해지시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청하신 잔니스키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생상스의 피아노 3중주 1번 작품 18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트리오 반도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드리오 반더러의 연주로 생상스의 피아노 3중주 1번 작품 1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0: 매일 듣는 클래식 음악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음악들과 연관 짓느냐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재미를 발견할 수 있죠. 음악을 색다른 주제와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연결지어 소개하는 뮤직 큐레이션,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워보는 날입니다.
1: 네. 코너 속의 코너, 클래식 음악 용어 사전 ABC인데요.
0: 네.
1: 뭐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같은 이런 복잡한 용어들 한번 풀어서 알파벳 순서대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0: 네.
1: 오늘 어느덧 E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우선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용어는 프랑스어인데요. 에튀드입니다.
0: 네.
1: 우리가 쇼팽의 에튀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에튀드, 즉 연습곡이라는 뜻이죠.
0: 네.
1: 근데 원래 프랑스어 어원으로는 공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크 시대부터 우리가 그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연습곡이라는 장르.
0: 네.
1: 근데 이제 나라마다 용어들이 다 달랐다고 하는데요.
0: 네네.
1: 바로크 시대에는 연습이라는, 그야말로 연습이라는 단어 그대로 직역해서 이탈리아에서는 에세르치티 이렇게 불렀고요.
0: 네.
1: 독일에서는 그야말로 위붕이라고 했습니다. 이 독일 속담 중에 위붕 마흐딘 마이스터,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0: 아,
1: 뭐 이런
0: 네.
1: 거 있는데
0: 네.
1: 위붕이라는 건 그야말로 연습이라는 뜻인데요.
0: 네, 네.
1: 19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피아노가 가정에도 많이 보급이 되고
0: 그렇죠.
1: 이러면서 체르니라든지 무지오 클레멘티 같은 그런 피아노 선생님으로서도 대가였고
0: 그렇죠.
1: 작곡가로서도 훌륭했던
0: 네.
1: 이런 피아노 전문가들이 공부라는 뜻, 연습이라는 그냥 기교를 연습하는 것만이 아니고 작품에 대해 이해도를 높여가는 공부라는 한 차원 높은 뜻으로 이제 프랑스어에서 따온 에튀드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0: 네.
1: 근데 요 같은 시기에 독일에서는 에튀드라는 프랑스어 단어가 나오니까 똑같은 뜻으로 공부라고 해서 독일 말로는

0: 슈투디라고 이렇게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에튀드와 독일어 슈투디가 함께 혼용이 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체르니라든지 클레멘티 같은 초기의 그 19세기 초 피아노 대가들에 의해서 새로운 공부라는 뜻의 에튀드가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1: 네.
0: 이제 완전히 확립이 되는 건 역시 쇼팽에 의해서죠.
1: 아.
0: 쇼팽이 작품 10과 작품 25 각각 12곡으로 해서 24곡의 엄청난 연습곡. 이게 단순히 기교 연습뿐만이 아니고 이 음악성, 그 곡의 내면까지도 연습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에튀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튀드를 확립한 쇼팽의 에튀드 24곡 중에서 기교적으로 가장 어렵다, 가장 고난이도 곡이라고 불리는 두 곡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튀드 A단조 작품 번호 10에 2번 그리고 에튀드 G샵 단조 작품 번호 25의 6번 3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손으로 손가락으로 3도를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빨리 움직여야 되는 아주 고난이도의 그런 연습곡이겠습니다.
1: 네.
0: 피아노에는 그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연주로 들어보시도록 하죠.
1: 네.

0: A단조 작품 10의 2번과 에뜨드 G샵 단조 작품 25의 6, 일명 3도 들으셨습니다. 지금 뭐 피아노를 막 연마하고 있는 연습생들서부터 거장에 이르기까지 참 피아노의 길을 걷는 분들은 피할 수 없는
1: 그렇죠.
0: 예.
1: 거기다가 이런 그 뭐 폴리니를 비롯해서 수많은 대가들조차도 쇼팽의 에튀드 앞에서는 여전히 긴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아까 처음 들려드린 작품 번호 10의 2번 같은 경우는
0: 네.
1: 그 위대한 피아니스트 스비아토슬라프 리흐테르가 이 곡을 너무 두려워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나중에 연주회 때
0: 네.
1: 아예 이 곡은 빼고 연주할 정도로 굉장히 그 이 곡을 연주하기 전에는 긴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 번호 10의 이 2번이 있으면 그 다음에 3번에 바로 또 가장 유명한 이별의 연습곡 트위스테스라고 해서 이제 슬픔이죠. 원곡은
0: 네, 네.
1: 그 어쨌든 그 곡이 나오기 때문에 또 더 부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클래식 음악 용어 사전 오늘 알파벳 E로 시작하는 에뛰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
1: 예. 뭐 속도감
0: 예.
1: 있게
0: 예.
1: F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그럴까요? 네.
1: F로 넘어가면 이제 우선 소개해드릴 용어는 포르테 피아노입니다.
0: 아,
1: 이탈리아어겠죠.
0: 네.
1: 뭐 사실 그 피아노라는 이 우리의 가장 이 뭐 대표적인 클래식 음악 악기 이 피아노는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 피아노와 포르테 약한 음과 강한 음을 다 낼 수 있는 악기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약해져서 피아노라고 됐지만 이제 초기 피아노들 이제 우리가 시대악기 연주가 발달하면서 이 페달이 없는 초기 피아노를 다시 복원해서 우리가 연주를 할 때
0: 네.
1: 요거는 현대의 피아노하고는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해서 포르테 피아노라는 용어가 이제 정착이 되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시대악기의 그 초기 피아노 특히 페달 없는 초기 피아노를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우선 그 피아노의 발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0: 네.
1: 이탈리아 파도바 태생으로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건반악기 장인인 그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0: 네.
1: 1655년에 태어나서 173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1698년에 만든 악기가 피아노 라고 합니다. 이게
0: 네.
1: 이제 기록상으로는 1698년에 그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어떤 상품으로 팔 수 있을 정도로 나온 건 1709년에 완성이 됐다 하고요. 처음에 이름을 붙인 거는 크리스토포리가 새 악기를 완전히 새로운 악기를 만들고는 이탈리아 말로 아르피침발로 델 피아노 에 포르테 이렇게 썼습니다.
0: 네.
1: 아르피침발로 챔발로인데 하프처럼 뜯는 이런 이제 하프 챔발로 뭐
0: 그러네요.
1: 이런 뜻이 되겠죠.
0: 네네.
1: 근데 이제 대신에 그 단순히 뜯는 게 아니고 해머로 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걸 함머 클라비어라고도
0: 그렇죠.
1: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0: 예.
1: 식으로 피아노와 포르테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챔발로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해머로 때리기 때문에 당연히 강약을 합시코드와는 달리 강약을 이렇게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0: 예.
1: 점이 되겠고요. 사실 그렇지만 강약을 표현할 수 있다 뿐이지 어떤 요즘의 피아노와 같은 다채로운 어떤 음색이라든지 표현을 할 수는 없었던 게 이게 페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1: 그리고 이 어떤 페달을 해서 페달을 밟거나 해서 음을 더 여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페달을 밟아서 음이 더 지속될 수 있게
0: 그렇죠.
1: 만든다거나 이런 장치는 19세기가 돼야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페달 장치의 발명에는 가장 큰 공헌을 한 회사 중에 하나가 런던의 아주 유명한 피아노 제조사였던 브로드우드라는 회사였습니다. 1783년에 건반을 떼도 음이 지속되는 바로 이 서스테인 페달이라는 걸 이제 계속 개발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피아노에 페달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18세기에 페달이 없는 초기 포르테 피아노 음색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1: 공교롭게도

0: 1783년 브로드우드에서 페달을 발명하기 전해 1782년 비엔나에서 안톤 발터라는 아주 유명한 포르테 피아노 장인이 만든 오리지널 악기입니다.
1: 오.
0: 더군다나 모차르트가 만년에 소유했던
1: 오.
0: 그 악기를 그대로 연주하는 포르테 피아노 연주 들어보시겠는데요.
1: 네네.
0: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번 C장조 쾌헬번호 279번의 1악장 알레그로를 로버트 레빈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1: 네.

0: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번 C장조 쾌일 작품 번호 279 1악장 알레그로를 들으셨습니다. 포르테 피아노 연주의 로버트 레빈이었어요. 모차르트가 사용했던 1782년에 제작된 안톤 발터 제작 포르테 피아노로 연주된 음원이었습니다. 참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만년필 사용하다가 연필 깎고 있는 것 같은 느낌.
1: 오, 네. 야, 아주 저도 딴 데 가서 그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0: 이 포르테 피아노의 매력 또 오늘 느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클래식 용어 사전 ABC F에서 또 다른 한 단어를 만나볼까요?
1: 네, 참 골치 아픈 단어죠. 후가입니다. 네. 이탈리아 말로 후가, 독일어로도 후게, 그리고 영어로는 퓨그. 라고 부르는 이 정말 우리가 클래식 음악에서 네. 가장 복잡한 어떤 면에서는 대위법의 꽃이다 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후가. 물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후가라는 이 복잡한 음악 양식을 뭐 완벽하게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더라도 들었을 때 아 네. 이거 후가구나. 우리가 바흐의 오르간 곡에서 후가를 들어보면 계속 뭔가를 모방해 가면서도 변형해 가는 그런 주제들이 후가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0: 네.
1: 우선 그 클래식 음악에서 대위법이라는 것이 있죠. 영어로는 카운터포인트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콘트라푼크투스라는 말로 쓰는 대위법. 대위법에는 아주 단순한 돌림노래라고 할 수 있는 카논. 그러니까 그저 앞에 선율 하나가 나오면 그걸 똑같이 모방한 선율이 한 반박자 정도 뒤에 계속 나오고 이게 계속 그냥 단순 반복만 되는 돌림노래 형식의 카논부터 가장 복잡한 원칙과 수학적인 어떤 그 진행 방식을 가진 후가까지 다채롭게 있는데 이 후가는 그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대위법은 모방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하나의 선율이 나오면 그거를 뒤서거니 따라가면서 모방은 하지만 또 똑같아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대위법이라고 할 텐데
0: 네.
1: 그래서 이제 후가 같은 경우는 전체를 3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 부분에서 우선 가장 높은 성부가 주로 담당하는 제2

1성부가 나오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다고 치면 소프라노 부분에 있다. 뭐 아니면 뭐 테너 부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어쨌든 첫 번째 성부가 그 얘기하고자 하는 선율, 주제를 제시합니다.

이 주제, 요 두 가지 주제가 더욱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전위가 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역진행을 하거나 뭐 요런 식으로 계속 이제 복잡하게 더 전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전파 시대에 나온 소나타 형식에서 제시부의 제1주제와 제2주제가 나오고 그리고 전개부 또는 발전부에서 두 주제가 막 엉켜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결국은 후가를 좀 더 단순화시킨 거다라고 정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2부가 넘어가고 나면 마지막에 제3부분에서 주제가 다시 재현되죠. 그러니까 소나타 형식의 재현부가 이걸 간략하게 만든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꼬리라는 뜻을 가진 코다. 종결부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가라는 이런 복잡한 양식과 더불어서 하나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R 파트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용어가 이탈리아 말로 리체르카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체르카레라는 거는 영어의 리서치거든요. 연구를 하다. 즉 이 후가라는 복잡한 양식을 연구한 것이라는 뜻으로서 사실상 후가와 리체르카레는 뭐 같은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흐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후가의 기법 바흐 작품 번호 1080번 가운데에서 첫 번째 곡이죠. 대위법 콘트라푼쿠투스 1번을 케네스 길버트의 합시코드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0: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후가의 기법, 바흐 작품 번호 1080 중에서 대위법 1번 합시코드 연주의 케네스 길버트였습니다. 아, 후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들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번에 오늘 아 나는 오늘 후가를 통달했다. 이거는 어려울 겁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하지만 들으시면서 아 이런 게 후가지. 참 대단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얼마든지 뭐 일렉 기타 뭐 사운드로 이런 것들을 쉽게 쉽게 작곡하고 뭐 연주한다는 게 그렇죠. 어렵지 않지만 그 시대에 바로크 시대에는 연주자가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을 한 사람이 연주했잖아요.
1: 모든 걸 아날로그로 자기가 그냥 이 뭐 예를 들어 즉흥적인 변주를 할 때에도 자기가 이 그동안의 연습을 아까 연습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에튜드, 예. 연습을 통해서 여기에서 완전 5도로 올릴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아 얼마나 많은 공부와 연습을 했으면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지금의 현대의 이런 뭐 대중음악도 그렇고 다 이런 걸 발전시켜 왔다는 걸 생각하면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0: 네.
1: 자, 다음 용어는 또 빠르게 G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아, 이제 G. 예. F에서 이제 G로 넘어갔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G로 소개해 드릴 용어는 독일어인데요. 게슈토프트라는 용어입니다.
0: 저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1: 예. 게슈토프트는 이건 연주 기법이기 때문에 아주 널리 알려진 용어는 아니지만
0: 네.
1: 관악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호른을 이야기할 때 게슈토프트 주법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0: 오.
1: 호른 연주의 핵심이다.
0: 네.
1: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핸드 스토핑이라고 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호른은 참 특이한 악기죠. 뭐 아주 그 달팽이 모양으로
0: 네.
1: 아주 막 많이 구부러져 이 관을 말아 놓은 악기인데 나팔이 대부분의 그 금관 악기들은 벨 나팔 부분이 앞으로 향해 있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이 찬란한 음색을 앞으로 뻗어내게
0: 객석을 향해
1: 그렇죠.
0: 있죠.
1: 아니면은 위로 이렇게 튜바 같은
0: 튜바처럼?
1: 악기는 위로 네. 돼서 뭔가 이게 오픈된 공간으로 날아가게 돼 있는 소리죠.
0: 그러네요. 네.
1: 그런 반면 호른은 이 나팔이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근데 이 뒤쪽으로 가 있는데 옛날에 이 내추럴 혼 19세기 초까지 쓰이던 우리 밸브가 전혀 없는 입술로만 조절을 해야 되는 내추럴 호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입술의 장력 조절만으로 자연 배음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음을 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0: 그렇죠.
1: 없죠.
0: 예.
1: 그래서 어차피 나팔이 뒤로 가 있는 거 오른손을 집어넣자 라고 고안을 한 거죠.
0: 네.
1: 그래서 오른손을 집어넣어서 약간 이렇게 다섯 손가락을 가볍게 이렇게 모으면서 나팔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겁니다.
0: 네네.
1: 손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완전히 공기의 흐름을 막아버리든지 아니면 반쯤 막든지 그 막는 어떤 정도에 따라서 음색과 음정이 달라지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0: 전 소리만 약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1: 물론 약해지기도 하고 네. 어떨 땐 더 날카로워지기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음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에 입술만으로 조절해야 되는 내추럴 호흔 시대에는 이 핸드스토핑, 게슈토프트라는 것이 상당히 음을 다채롭게 내는 데에 음정도 그렇고 음색도 그렇고 다채롭게 내는 데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1: 하지만 또 그런 만큼 다른 금관악기들에 비해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0: 그러네요.
1: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 네.
1: 이 호른 연주에 있어서 나팔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는 이것을 이제 독일어로는 게슈토프트라고 하고 이 영어로는 핸드스토핑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0: 네.
1: 이 호른의 발전에 아주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곡가가 베토벤이죠.
0: 네.
1: 그래서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 작곡한 호른 소나타 F장조 작품 번호 17번 가운데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헤르만 바우만의 호른 연주 그리고 레너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0: 베토벤 호른 소나타 F장조 작품 17 중에서 3악장이었습니다. 론도 알레그로 모데라토, 헤르만 마우만의 호른, 레나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게슈토프트, 핸드 스토핑, 호른 연주 주법 중에서 오른손으로 그 벨 부분에 쏙 들어가서 음정도 크기도 음의 그렇죠. 크기도 조절하는 기법을 말한다. 게슈토프트, 아, 다음 주에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클래식 용어사전 ABC 지금 G 게슈토프트 알아봤고요.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1: 예. 글리산도.
0: 글리산도. 네,
1: 이탈리아 예. 말이죠.
0: 쭉 미끄러지는 그거죠.
1: 그렇죠.
0: 예.
1: 미끄러진 우리가 그 거시윈의 랩소디 인 블루에 보면 클라리넷이 갑자기 트리를 이거. 하다가 쭉 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미끄러지듯 이렇게 쑥 올라가는 그 마치 그 스키 점프 하듯이 쭉 이렇게 미끄러지듯 쑥 올라가는 그런 것을 글리산도라고 하고요. 요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첫 음에서 다음으로 진행할 때 완전히 미끄러져서 중간에 어떤 음의 단절이나 뭐랄까요 끊어짐이 없이 계속 그냥 부드럽게 쭉 미끄러지게 이어지는 요런 걸 이제 글리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하프라든지 대표적인 악기가 하프죠.
0: 네.
1: 뭐 피아노, 바이올린 뭐 등등 모든 악기에서 모든 음을 레가토로 연결해서 그 대신에 그냥 단순히 레가토로 느리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아주 느리게. 그냥 속도감 있게 상승하듯이 쫙 올리는 미끄러짐을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게 글리산도가 되겠습니다. 그 글리산도는 뭐 수많은 음악에서 아까 제가 뭐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등장하지만 이 약간 특이한 글리산도가 등장하는 하프의 글리산도가 등장하는 작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1: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엘렉트라 가운데에서 이 엘렉트라가 자기 어머니의 정부죠. 그 에기스트를 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동생인 오레스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기스트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에기스트를 그 궁전 안으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0: 네.
1: 장면입니다. 이 에기스트가 어이 등불 비춰 왜 이렇게 어두워 이러면서 오니까 아 제가 궁전 안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면서 등불을 잡고 그러니까 이제 에기스트가 묻죠. 너 계속 나한테 반항하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상냥하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렉트라가 얘기합니다. 제가 그동안 철이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왕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삼가는 법을 알게 됐답니다. 라면서 그러고 나서 들어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하프가 디리리링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궁전 안에서 오레스트가 이 엘렉트라의 남동생 오레스트가 기다리고 있다가 에기스트를 죽이는 거죠. 이런 아주 그 끔찍한 장면에서 하프의 글리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5분 정도 되는데 3분 50초쯤에 그 글리산도가 하프의 글리산도가 등장하는데요. 이 부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1: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엘렉트라 가운데 에기스트의 살해 장면 들으시겠습니다. 엘렉트라 역의 소프라노 비르기트 닐손, 에기스트 역의 테너 게르하르트 슈톨츠, 게오르크 숄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과 빈 국립오페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네.

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엘렉트라의 게스트 살해 장면이었습니다. 엘렉트라 역의 소프라노 비르기트 닐손, 에게스트 테너 게르하르트 슈트홀체, 게르그 숄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빈 국립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하프 글리산도는 뭐 예. 이렇게 주르륵 훑으면 되지만
1: 그렇죠.
0: 그 랩스데인 블루에서는 솔직히 너무 어렵잖아요. 클라리넷.
1: 그렇죠.
0: 어떻게 이거는 그 음을 다다다다다다다 이거 어떻게
1: 그러니까
0: 글리산도 하는 거예요?
1: 우리가 이제 관악기 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리드 악기 클라리넷 같이 마우스피스에 리드가 끼워져 있다든지 아니면 오보에 같이 리드 두 개를 겹 리드로 해놓은 악기도 입술의 장력 그러니까 이거 앙부슈르라고 하죠. 이 리드를 물고 있는 입술의 장력을 조절하면 그러니까 세게 물면 음정이 올라가고
0: 네.
1: 입술을 풀면 음정이 떨어지는
0: 네.
1: 그러니까 같은 음 포지션을 불고 있어도
0: 아,
1: 입술의 장력에 따라서 반음 정도 이렇게
0: 올라가고.
1: 차이를 낼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연속적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의 조절, 입술의 무는 힘의 조절과 손가락 올리는 스케일 요거를 절묘하게 조절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이야, 그건 진짜 어렵겠네요. 네,
1: 그러니까 그게 랩소디 인 블루에도 보면은 리허설 할 때 이제 그 화이트먼 악단이라는 초연할 악단의 클라리넷 주자가 장난을 친 거죠. 이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장난치니까 그 주인이 그거 좋은데 이렇게 돼서 그게 굳어진 겁니다.
0: 야, 처음부터 그렇게 쓴 게
1: 예.
0: 아니고 좋기야 좋죠. 어려워서 그렇지.
1: 그렇죠. 맞습니다.
0: 자, 이번에 알아볼 영어도 G로 시작하네요.
1: 예, G로 시작하는 단어 마지막 단어는 General Pause입니다. 영어로 하면 General Pause.
0: 네.
1: 전반적인 휴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0: 예.
1: General Pause 악보에도 G, P로 표현을 하거든요.
0: 저는 이것도 오늘 처음 봅니다. 아까 그 핸드 스토핑 뭐였죠? 게슈토프트처럼.
1: 예.
0: 네.
1: 게네랄 파우제는 주로 이제 우리가 브루크너 음악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0: 아, 네네.
1: 뭐냐면 이제 한자로 하면 총주 휴지입니다. 번역하면.
0: 아, 네.
1: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다채롭게 연주하다가 총주가 나오다가도 중간에 이제 어떤 파트가 솔로가 나오고 음악은 사실 계속 이어지게 돼 있지
0: 네네네.
1: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모든 악기가 딱 멈춰버리는 거죠.
0: 아, 그렇죠. 좀 집중해서 혼자 뭐 카덴자 한다거나 뭐 이럴 때.
1: 그렇죠.
0: 예.
1: 근데 그 카덴자를 할 때 오케스트라가 일단 이제 끝내주고 그리고 카덴자로 넘어가는 이런 것도 총주 휴지의 일종이긴 하지만 오케스트라 곡에서 갑자기 전체가 총주를 세게 하다가 확 멈춰버리면
0: 네.
1: 사람들이
0: 깜짝 놀라죠.
1: 놀라게 되죠.
0: 네.
1: 어, 뭐지 졸다가도 뭐지 뭐가 어떻게 된 네. 거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집중도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1: 긴장감을 더 극대화시키는 음악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렇게.
1: 이제 옛날에는 합주곡뿐만이 아니고 합창곡에서도 각성부가 약속을 다한 듯 딱 그냥 중단해버리는 거죠. 요 부분을 이제 전체 휴식, 총주 휴지라고 해서 게네랄 파우제라는 독일 말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음악의 긴장도를 증진시키는 데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
0: 네.
1: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브루크너 교향곡에서는 이런 부분이 정말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음 들려드리는 곡은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2장조의 4악장 피날레인데요.
0: 네.
1: 여기서 그 제시부 쪽과 그리고 나중에 재현부에서의 게네랄 파우제 두 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0: 네.
1: 다음 들려드리는 음원에서 이제 3분 30초에서 3분 45초 정도 그리고 7분 10초에서 7분 25초 정도에 중간에 막 그 시끄럽게 나오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 그 다음에 부가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0: 네네네.
1: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루크너 7번 교향곡의 4악장에서 재현부의 게네랄 파우제까지 이 마지막 코다는 너무 길어서 빼고 곡까지만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브루크너 교향곡 7번 2장조 4악장 피날레 역동적으로 하지만 빠르지 않게 들으셨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였는데 GP, 제네랄 파우제, 총주 휴지의 순간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말할 때도 한참 얘기하다가 가만히
1: 그쵸.
0: 말을 딱 멈추면 음? 졸던 학생도 보게 된다는 아, 그 제네랄 파우제가 이렇게 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뮤직 큐레이션 클래식 용어 사전 ABC로 함께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쪽지 시험 보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가정음악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주은, 이가연,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수학자 쿠르트 괴델은 나치의 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는데요. 미국 시민권 심사를 앞두고 그는 미국 헌법을 아주 꼼꼼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괴델은 미국 헌법에도 독재가 가능해질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친구들이 말려서 자세한 이야기를 꺼내진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괴델이 발견했다는 허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헌법에 빈틈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것보다 그 법이 지키려는 것들의 가치를 모두가 함께 지키고 따르려는 마음 아닐까요? 제헌절인 오늘 헌법은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지켜가려는 살아있는 약속이라는 걸 되새겨보면서 KBS 음악실 문을 열어봅니다.

슈만의 젊은이를 위한 피아노 소나타, 그 가운데 2악장 캐논, 4악장 어린이 축제, 이진상의 피아노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네요.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법에 의해 통치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KBS 음악실 문을 열었고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이 준비되어 있죠.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세요.

0: 공연은 무대 위에서의 연주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함께 기다리는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음악 컬럼니스트 허명현과 함께하는 현명한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도 진짜 공연이 시작될 때보다도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 설렘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1: 그 불이 꺼지고 정말 관객들도 조용해지잖아요.
0: 네.
1: 그때 느끼는, 제가 관객이지만 느끼는 긴장감, 설렘 같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0: 그럼요.
1: 그 순간은 공연보다도 짧아서 저도 가끔은 그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0: 아, 지금도 그러세요? 그렇게 많은 공연들을 보셔도.
1: 네. 어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네. 그런 단체가 나오면은 전날 잠을 잘 못 잘 때도 있어요. 내일 있을 그 감동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에 가끔은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0: 네, 네. 오늘 위너 필하모니커 셔츠를 입고 오셨거든요. 빈필 네. 공연을 이를테면 보신다고 하면은 뭐 잠 못 주무시겠네요.
1: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텔레만과 빈필이 내한을 했었는데 전날 너무 스스로 공연도 안 했는데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0: 네, 공연도 안 했는데
1: 잠을 좀 설쳤었던 기억이 나요.
0: 와, 오늘은 어떤 공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나요?
1: 여름이 한창이라서 좀 시원한 시벨리우스 음악들 준비를 했어요.
0: 아, 좋죠.
1: 9월에 있을 KBS 교향악단 정규 연주에 준비했는데요. 이전 상임 지휘자였던 피에타 링키넨이 다시 돌아오는 무대예요.
0: 아, 반가운 이름입니다.
1: 네, 그리고 링키넨 지휘자가 정말 잘하는 프로그램들이라서 저는 더욱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재임 시절에 이 시벨리우스 음악들을 전부 다 하고 떠난 게 아니라 조금 남겨놓고 떠났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엔 돌아와서 그런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교향곡 6번과 7번을 모두 지휘할 예정입니다.
0: 와, 링키넨은 정명훈 지휘자 이전에 상임 지휘자였죠. 네. 진짜 오랜만에 보게 됐네요.
1: 오랜 시간 그래도 함께 했었고 저는 이렇게 막 떠났다고 매정하게 다시 안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와주면은 팬들도 네.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0: 그럼요.
1: 그리고 당시에 북유럽 음악들이 어떻게 연주되어 있고 어떻게 연주를 해야 잘된 연주인지를 또 보여줬던 지휘자거든요.
0: 네. 그리고 핀란드 출신이니까요.
1: 네.
0: 지휘자 피에타 링키넨에게 시벨리우스는 또 특별한 음악가일 겁니다.
1: 그래서 취임 연주회 때도 시벨리우스 레민카이넨 모음곡을 연주를 했었어요.
0: 네.
1: 정말 뭐 준비도 많이 했겠지만 굉장히 뛰어난 연주를 보여줬어서 앞으로 KBS 교향악단이 시벨리우스 음악을 참 잘하고 또 많이 하겠구나라고 느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선 지금 같이 들어볼 음악으로는 당시 취임 연주회 때 보여준 투넬라의 백조를 준비했어요. 그때 연주를 보신 분들이라면 좀 추억이 새록새록 하실 것 같아요.
0: 네. 시벨리우스가 작곡한 레민카이넨 모음곡은 무엇이고 그 안에 있는 투오넬라의 백조는 또 어떤 작품인가요?

0: 너무 긴 이야기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그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이에요.
1: 네.
0: 북유럽 신화는 또 다른 신화들이랑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1: 더 신비로워요.
0: 네, 정말로 신비롭고 뭐 바그너라든지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줬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 투누엘라의 백조는 우리가 호수에서 보는 그런 백조가 아니고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강을 떠도는 백조예요.
1: 아, 사신처럼?
0: 네. 그 설명만 들어도 조금 서늘하고 오싹한 음악인데 이런 게 북유럽 신화의 느낌인 것 같아요.
1: 거기가 북해일 거 아니에요?
0: 네.
1: 정말 세상의 꼭대기에서 이렇게
0: 네.
1: 유영하는 백조, 저승의 강을 떠도는 백조.
0: 정말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데
1: 우와.
0: 그런데 이 백조가 저승의 강을 떠돈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엄청 비극적이거나 아니면 또 슬픈 정서의 음악은 아니고요. 보통 다른 서구권의 오페라를 보면은 그 지옥이나 아니면 저승 같은 장면을 묘사를 할 때 보통 무섭고 공포스럽게 분위기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1: 그렇죠.
0: 뭐 예를 들면 베르디의 레퀴엠 중에 진노의 날을 들어보면은
1: 아유
0: 정말 지옥이 눈앞에서 펼쳐지잖아요.
1: 그렇죠.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0: 네.
1: 정말 인간의 공포의 그 절규와도 같은 곡 아니겠습니까?
0: 그렇게 보통 묘사를 많이 하는데 핀란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1: 네.
0: 핀란드 신화에서는 알아보니까 그 죽음의 세계라는 곳이 벌을 받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계랑 이어져 있는 또 다른 자연처럼 그려지더라고요.
1: 자연.
0: 네. 그래서 시벨리우스도 이 저승의 강을 떠도는 백조를 묘사를 하면서도 무섭게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백조가 호수 위에 그냥 고요하게 떠다니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어요.
1: 네.
0: 아마 음악을 들어보시면은 이 고요한 분위기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1: 그러니까 같은 죽음이라는 소재라도 무섭게 몰아붙이는 음악이 아니고 오히려 차갑고 고요한 풍경처럼 들린다라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듣기만 해도 좀 서늘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1: 더 오싹해지기도 하고
0: 아니, 들어보시면은 정말 평온하고 서늘한 그런 공간이 느껴지실 거예요.
1: 네,
0: 그리고
1: 공간.
0: 네, 정말 그 공간이 주는 거대한 공간 이런 것들이 음악으로 잘 묘사가 돼 있는데 잉글리시 호른이 등장할 거라서 이게 백조의 노래거든요. 잉글리시 호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은 백조가 지금 어디쯤 돌아다니고 있는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어디쯤 돌아다니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시벨리우스의 모음곡 레민카이넨 가운데 투오넬라의 백조. 피에타리 인키넨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2022년 1월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취임 연주회 공연 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시벨리우스의 모음곡 레멘카이넨 가운데 투오넬라의 백조, 피에타리 인키넨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로 2022년 1월 KBS 교향악단 인키넨 지휘자 취임 연주회 공연 실황으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늘한 음악이네요.
1: 네, 시원한 심상이 벌써 느껴지죠.
0: 아,
1: 그리고 공연 소개도 소개인데
0: 네.
1: 시기적으로 습하고 덥다 보니까 이런 에어컨 같은 음악들을 좀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0: 습기가 싹 가셨어. 이게 기온도 낮아졌지만 정말 습기가 사라진 듯한 네. 분위기였습니다. 흔히들 시벨리우스 음악이 북유럽을 닮아서 서늘한 공기가 느껴진다고들 하잖아요.
1: 네.
0: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감상하면 왜 그런 느낌이 날까요?
1: 이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셨던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그 물론 시벨리우스가 차가운 나라 출신이라는 점도 있죠. 그런데 뭐 차가운 나라 출신이니까 차가운 음악을 만들 거야 이렇게만 들으면 좀 이건 추상적이잖아요.
0: 매우 추상적이죠.
1: 네.
0: 어떤 분은 저한테 이름부터 시려워서 시벨리우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1: 네.
0: 근데 뭐 일리는 있긴 한데
1: 네. 그렇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와서
0: 처음 들어보셨어요?
1: 네,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또 납득이 되는 얘기 같았는데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추상적이라서
0: 그렇죠.
1: 좀 더 나아가서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현악기를 그 시대 낭만주의 작곡가들처럼 두껍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주 얇고 무리를 떠다니고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얇고 맑게 사용했거든요.
0: 아.
1: 그래서 얇은 현악기 소리를 듣다 보면은 이게 안개가 조금 밑으로 얇게 깔리는 장면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0: 아,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1: 네.
0: 아까 투오넬라의 백조에서도 현악기들이 마치 안개가 깔린 듯이 또는
1: 맞아요.
0: 저는 약간 살얼음, 진짜 얇은 얼음이 깔린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었는데 그게 얇게 현악기를 사용해서 그런 것이다.
1: 맞아요. 두껍게 사용하다 보면은 뜨겁고 강렬하고 감정도 조금은 과잉된 것처럼 들리는데 시벨리우스는 그런 것들을 조금 경계를 했고요. 그리고 금관악기를 사용할 때도 뜨겁게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마치 소리가 그냥 멀리서 들려오듯이 길게 길게 사용했어요.
0: 뭔지 알겠습니다.
1: 네, 그래서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대한 공간감을 주고 차갑게 들려요, 이게.
0: 네.
1: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 북유럽 가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마 그때 호수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 북유럽의 호수들을 보면은 저는 이런 시벨리우스 음악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0: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북유럽 하면 진짜 안 가봐서도 그렇죠. 미지의 세계예요. 근데 음악을 통해서 이제 광활한 대지를 느껴보고 침엽수림이 생각나고 절벽도 연상되고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시벨리우스가 뭐 이런 자연환경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음악으로 표현하고도 싶었겠지만 사용하는 기술들이 우리가 느끼기에 조금 차갑고 서늘하게 다가오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0: 그러네요. 연주 방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네요.
1: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요소들을 정말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작품이 또 이 교향곡 6번이거든요.
0: 네.
1: 시벨리우스는 작곡을 하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코멘트를 많이 남긴 작곡가들 중 하나예요. 뭐 교향곡 5번에 대해서는 백조가 날아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6번에 대해서는 첫눈의 향기가 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0: 네. 핀란드 같은 나라는 첫눈이 8달에 내리는지 또 궁금합니다.
1: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첫눈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였네요.
0: 네.
1: 그래서 시벨리우스는 이렇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0: 아, 참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이번 정기 공연에서 연주하는 작품이기도 한 이 교향곡 6번을 허명현 씨가 알려주신 부분들 생각하면서 지금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6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0: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6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았습니다. KBS 음악실 금요일 코너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함께 북유럽의 음악을 들으며 이 더위를 잊는 시간을 나누고 있네요.
1: 네, 이런 음악들이 정말 그냥 귀로만 들리는 거지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신기한 게 막 귀에 훅 꽂히는 멜로디가 있던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몰두하게 되고 네.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1: 이게 시벨리우스 음악의 매력인 것 같아요. 뭐 방금 들었던 교향곡 6번도 시벨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이런 겨울 공기를 그냥 음악으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방금 느끼신 것처럼 느끼는 게 이 시벨리우스 음악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음악은 멜로디가 좋다. 아니면은 이 음악은 리듬이 신난다.
0: 그렇죠.
1: 이런 포인트를 찾게 되잖아요.
0: 음악을 듣다 보면 당연히.
1: 네. 물론 시벨리우스 음악에도 예쁜 멜로디도 있고 뭐 리듬도 있고 화성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잘 녹아져서 하나의 풍경, 분위기를 만드는 게 시벨리우스 음악이에요.
0: 맞아요. 막 흥얼거려지지는 네. 않아요. 네. 좋은 멜로디가 언제 나오지 이렇게 찾는 음악은 아닌데 그런데 빨려 들어가요.
1: 맞아요. 이러면은 시벨리우스 음악에 정말 매력을 찾고 계신 건데 좋은 멜로디가 언제 나오지를 찾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이 작곡가를 조금 더 쉽게 가까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예를 들면 뭐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온도는 뭐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려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지라는

0: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은 시벨리우스 음악이랑 조금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1: 아, 오늘 시간이 저는 정말 유익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시벨리우스의 음악을 들을 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꼭 떠올리면서 감상을 해야겠어요.
0: 네, 그런 의미에서 시벨리우스의 또 다른 낮은 온도를 느껴볼 수 있는 음악을 준비했어요.
1: 그의 음악은 대부분 다 낮은 온도입니까?
0: 네, 기본적으로 네. 저체온 음악이에요.
1: 저체온.
0: 네, 온도 낮은데 마지막으로 들어볼 음악은 바다의 요정들이라는 작품이에요.
1: 네.
0: 말 그대로 바다의 정령들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신화를 기반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바다를 바라보듯이 그 바다의 색깔이나 움직임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1: 시벨리우스가 바라본 바다는 북해였겠죠.
0: 네.
1: 꽁꽁
0: 맞아요.
1: 얼어붙은 바다.
0: 실제로도 그래서 곡 말미쯤 가면은 그 매서운 북해 모습이 등장을 해요. 뭐 이제 초여름 날씨 아니면 이제 여름에 가까워지는 날씨인데 들으면은 시원해지실 것 같아요.
1: 네, 아유 뭐 말만 들어도 벌써 차갑습니다.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0: 네, 이번 여름에 저도 바다에 뭐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바다가 생각날 때마다 이 음악을 종종 찾아들을 예정입니다.
1: 지금 감상해 보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바다의 요정들. 네메이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시벨리우스의 바다의 요정들 들어봤습니다. 네메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시벨리우스의 차가운 느낌이 완연한 작품들을 여러 들어봤는데 우리가 시벨리우스 하면 가장 먼저 접하는 곡은 사실 핀란디아거든요.
1: 네, 교과서에도 핀란디아는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0: 네, 그 곡은 참 정말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인데 그렇다면은 핀란디아가 시벨리우스의 온도와는 다소 다른
1: 네.
0: 온도의
1: 맞아요.
0: 곡이었네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벨리우스 음악을 뭐 피아노 음악이든 뭐 실내악이든 교향곡이든 다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이렇게 높은 작곡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온도가 높은 작품들이 있는데 정말 대표적인 작품이 핀란디아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작곡가도 이 작품을 작곡할 때는 제목도 핀란디아잖아요.
0: 네.
1: 그리고 어떤 애국심이라는 요소들도 있을 거고 그런 마음으로 작곡을 한다면은 그냥 저절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래서 핀란디아는 여러 시벨리우스의 작품들 중에서도 조금은 독특한 위치에 있는 조금은 특별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올여름 KBS 교향악단의 연주를 통해서 또 각각의 방식을 통해서 시벨리우스 음악 들으면서 그와 가까워지는 시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명현 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함께한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금요일 코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았습니다.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 그중 1악장 알레그로 콘푸오코 마논트로 들어보시죠.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푸오코 마논 트로포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모차르트의 제비꽃 바리톤 송시웅의 노래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출근길 지하철만큼이나 붐비는 종합병원의 긴 통로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이 좋은 날이며 행복한 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성직자였던 시드니 스미스의 말이었습니다. 오늘을 최대한 만끽하며 행복하게 살라는 권고. 그런데 이 앞에 원래 한 문장이 더 있었는데요. 우리는 내일에 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표현이었죠. 시드니 스미스는 성직자로서 인간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스스로도 우울증과 오래 싸웠던 인물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는 말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자는 뜻이겠죠. 시드니 스미스는 평소에도 인생을 짧게 보라고, 오늘의 저녁 식사나 티타임 이상은 생각하지 말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환자들로 가득한 종합병원 복도에 이런 문장을 적어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시드니 스미스가 말했듯 우리의 할 일은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길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고 있다면 더더욱 마음에 새겨볼 문장입니다.

그레이엄 필의 In Summertime on Braden이었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알렌의 노래와 제프리 파슨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어느 병원 복도에 적혀있던 문장으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우리가 할 일은 오늘이 좋은 날이며 행복한 날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 앞에 있던 우리는 내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문장을 생략한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많을 테니까 이런 문장은 뭐 일부러라도 피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이 좋은 날이고 오늘이 행복한 날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이나 또 듣고 싶은 음악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9310번이고요.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즉석 신청곡은 아니지만 원하시는 때나 요일 알려주시면 원하는 때에 맞춰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오중주 E플랫 장조 QL 452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듣겠습니다. 언드라스 셰프의 피아노, 하인츠 올리거의 오보, 엘마 슈미트의 클라리넷, 라도반 블라드코비치의 호른, 클라우스 투네만의 바순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오중주 이플라장조 교열 452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라토였습니다. 안드레스 슈프의 피아노, 하인츠 홀리거의 오버, 엘마 슈미트의 클라리넷과 라도반 플라츠코비츠의 호른, 클라우스 튜네만의 바손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조 작품 7번 가운데 3악장입니다. 론도, 알레그라토, 모데라토, 라 캄파넬라로 불리는 곡이죠. 장자크 칸토로우의 바이올린과 그가 지휘하는 오베르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더 라 캄파넬라였습니다. 장자크 칸타로우의 바이올린과 그가 지휘하는 오베르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광호님께서 청해 주신 곡 들을게요. 후반부에 나오는 캐스터넷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하시면서 보케리니의 기타 우중주 디장조 제라르 448번 판당고 가운데 3악장 그라베아사이 판당고 청해 주셔서 페페 로메로의 기타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취임버 앙상블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광호님께서 청해 주신 곡입니다. 보케리니의 기타 오중주 디장조 제라르 448번 판단고 가운데 3악장 그라베 아사이 판단고 페페 로메로의 기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체인버 앙상블이 연주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3번 디장조를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3번 디장조를 오늘은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다음 곡도 신청곡인데요. 주연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프랑크의 발린 소나타 A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 벤 모데라토 오늘은 플룻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야노스 발린트의 플룻과 졸탄 코치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랑크의 발린수아트 A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 벤 모데라토를 플룻 연주로 들었습니다. 주연님께서 청해 주셨고요. 야노시 발린트의 플룻과 졸탄 코치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2353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슈만의 숲의 전경 작품 82번 준비했는데요. 숲의 전경은 9개의 짧은 피아노 소품으로 이루어진 연작입니다. 예언하는 새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1곡부터 8곡까지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곡 입장, 그리고 세 번째 곡 외로운 곳들, 7번째 곡 예언하는 새, 8번째 곡 사냥의 노래입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만의 숲의 전경, 발츠는 작품 82번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아인트리트, 입장, 세 번째 곡인 아인자메 블루멘, 외로운 꽃들, 그리고 일곱 번째 곡 포겔 아즈 프로펫, 예언하는 새, 여덟 번째 곡 약트리트, 사냥의 노래였습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책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 생생 클래식의 책 선물은 음악가의 일입니다. 도서출판 N의 서재에서 출간한 이 책에는 작곡가 손이룬이 한경 아르떼 TV를 통해 11명의 음악가들과 나눴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음악가들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을까? 클래식 음악에서 올바른 해석이란 무엇일까? 또 클래식 음악가에게 도전이란 무엇일까 같은 질문에 대한 음악가들의 답을 엿볼 수 있는데요.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안종도, 김주영, 또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과 플루티스트 조성현, 지휘자 권민석과 지중배 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11명의 음악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작곡가 손이룬과 클래식 공연 영상 연출가 조화정이 함께 쓴 음악가의 일. 이 책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신청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라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작품 22번 가운데 세 번째 곡인 라이덴 샤프틀리히 슈넬 빠르고 열정적으로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과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클라라 슈만의 세계 로망스 작품 22번 가운데 세 번째 곡인 빠르고 열정적으로 들으셨습니다. 클라라의 연주로 들었네요.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과 소녀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정오부터 2시까지 KBS 클래식 FM 생생 클래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프랑스 남부 바닷가로 떠나는 무료 여행권. 누구라도 마다하지 않을 법한 이 여행권에 당첨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990년대를 주름잡았던 코미디 시리즈 미스터 빈의 주인공인 미스터 빈이었죠. 스티브 벤덜락 감독의 2007년작 미스터 빈의 홀리데이는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온갖 사건 사고를 다 몰고 다닐 것 같은 미스터 빈에게 웬일로 행운이 찾아온 거죠. 영화 속에서 미스터 빈은 사실 이 행운을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당첨된 번호는 919번이었는데 종이를 뒤집어 들고 있던 미스터 빈은 자기 번호가 616번인 줄 알고 행운권을 아무데나 던져버렸던 거죠. 간신히 행운권을 찾아서 손을 번쩍 든 미스터 빈. 그의 여정은 역시 쉽진 않았습니다. 택시를 잘못 타서 기차역이 아닌 다른 곳에 내리는가 하면 자판기에 넥타이가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기차를 놓치기도 했죠. 더 큰 사건은 그가 소년 납치범으로 몰렸다는 건데요. 한 소년의 아버지가 미스터 빈 때문에 기차를 놓치는 바람에 소년의 보호자로서 함께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스테판. 스테판에게 미스터 빈은 영 믿업지 못한 데다가 프랑스어를 못해서 대화도 통하지 않는 어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찾아주려는 게 느껴졌죠. 두 사람 다 목적지가 칸이라서 동행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두 사람 다 빈털터리였다는 겁니다. 수중에 있는 거라곤 하얀 손수건 한 장이었는데요. 그 손수건을 시장 바닥에 깔아둔 미스터 빈은 몰래 빌려온 스피커에서 흐르는 음악에 맞춰 맨몸으로 공연을 시작합니다.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에 맞춰서 피아노 치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록음악을 배경으로 기타 치는 신흥도 했다가 춤도 춰보이는데요. 무심하게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붙든 건 오페라 아리아에 맞춰 연기를 선보이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흘러나온 아리아는 푸치니의 유일한 코믹 오페라죠. 잔니스키키의 가장 유명한 대목인 오 미오 바비노 까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곡이 흘러나오는 순간 미스터 빈은 소년 스테판을 덥석 안아들고 죽은 척하는 연기를 시키는데요. 축 늘어진 소년을 안은 채 슬픈 얼굴로 선보이는 립싱크는 그 간절함 때문에 더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함께 선보인 연기로 교통비를 버는 데 성공한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또 다른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인 칸에 도착하고요. 미스터 빈은 수많은 사건 사고와 불운을 거쳐서 드디어 진짜 행운을 마주합니다. 문 밖에 바다만 보고 거침없이 걸어나가던 순간 건물 2층에서 떨어질 뻔했던 그의 앞에 차들이 차례차례 멈춰서면서 바다로 가는 계단을 만들어줬던 거죠. 목재를 높이 쌓은 짐차와 버스의 지붕을 밟고 또 밴과 셔틀버스, 승용차와 오토바이 뒷좌석을 밟고 마침내 그는 해변의 모래사장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그려왔던 휴양지, 칸의 바닷가에 말이죠.

푸치니 오페라 자니스키기 가운데 오미오 바비노가로 들었습니다.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 로스앙헬레스의 노래였어요. 한낮의 페르마토, 오늘은 로완 에키슨 주연의 2007년 영화 미스터 빈의 홀리데이의 내용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미스터 빈이 시장에서 립싱크를 선보였던 바로 그 아리아를 들어봤는데요. 오페라 잔니스키키에서도 이 아리아는 아버지를 제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철없는 딸의 응석이죠. 멜로디는 더없이 간절하고 아름답지만 가사는 협박조의 내용인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리누치오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딸 라우레타의 협박에 주인공 잔니스키키는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일을 도맡게 되죠. 이미 세상을 떠난 부오소 도나티로 변장해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장을 고치게 된 건데요. 원래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있는 짧은 이야기를 대폭 각색해서 오페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오늘 미스터 빈의 홀리데이에서 가짜 슬픔을 연기하는 장면에 쓰인 곡이라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귀에 익은 곡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엔니오 모리코네의 The Good, The Bad, The Ugly, 박종성의 하모니카, 브랜든 트레이의 색소폰, 조영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세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애니어 모리코나의 The Good, The Bad, The Ugly, 박종성의 하모니카와 브랜든 트레이의 색소폰, 조영훈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한스 지머가 작곡한 캐러비안의 해적, 투 첼로스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조지 데이빗 와이스의 What a Wonderful World였고요. 텐 테너스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철님이 청해 주신 곡 들을게요. 이 곡을 들으면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시면서 라벨의 스페인 랩소디 청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두 번째 곡 말라게나, 세 번째 곡 아바네라, 네 번째 곡 페리아입니다. 레나드 슬라트킨이 지휘하는 리옹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신지철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라벨의 스페인 랩소디 가운데 두 번째 곡인 말라게나, 세 번째 곡 아바네라, 네 번째 곡 페리아까지 들었고요. 레나드 슬라트킨이 지휘하는 리옹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생기가 넘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109번 쓰시는 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클래식 FM을 듣고 자란 아들 유진이가 벌써 10살이 돼서 쇼팽 즉흥 환상곡을 연습하면서 내년에 콩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크를 통해서 꼭 한번 들려주고 싶었어요 하셨는데요. 얼마나 지금 맹 연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쇼팽의 즉흥 환상곡 작품 66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안나 비니츠카야의 연주로 준비했어요.

1109번 쓰시는 분이 유진이를 위해 청해 주신 쇼팽의 즉흥환상곡 작품 66번이었습니다. 안나 비니스카야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8952번 쓰시는 분은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일하며 노동요로 매일 듣고 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좋아하는데요. 전에는 2악장이 제일 좋았다가 1악장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3악장을 제일 좋아하게 됐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같은 곡을 안에서도 막 서정적인 2악장이 좋았다가 또 빵 하는 1악장이 좋았다가 또 뭔가 폭주하는 3악장이 좋기도 했다가 그때그때 좀 변화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3악장을 제일 좋아하시나 봐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가운데서 3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찬도 준비했습니다. 유자왕의 피아노 구스타보 두다메르 지미아는 LA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18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찬도였습니다. 폭발적인 연주에는 유자왕 그리고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LA 필하모닉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은 마스네 라우르의 왕 가운데 5막의 간주곡 그리고 3막 아다지오와 발스까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지금까지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명현주 명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언반 매주 금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보 준비했습니다. 요즘 신보가 많이 들어와서 오늘 소화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요제프 하이든의 미사 첼렌시스, 르네 야콥스와 여러 솔로이스트들의 연주, 약 67분간에 걸쳐서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명현주 명언반 오늘 첫 곡 크게 갑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준비했습니다. 서양 음악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명작이죠. 순환 형식을 사용해서 주제를 되풀이하면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악장에 이 캐논 후가는 정말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런 악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의 2장조, 볼프강 슈나이더의 바이올린, 카일 제만의 피아노 연주, 1960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세제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볼팡 슈나이더안의 바이올린, 칼 제만의 피아노 연주, 1960년 스테레오 레코딩, 오늘 명연주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코랄 연주곡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또다, 바흐 작품 번호 645, 칼 리히터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코랄 전주곡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칼 리히터의 오르간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요제프 하이든의 미사 챌렌지스 르네 야콥스의 지휘로 전해드립니다. 심보로 발매가 되는데요. 연주 아주 출중합니다. 이 대작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 르네 야콥스와 여러 솔로이스트들입니다. 이 르네 야콥스가 쥐리 징 아카데미 그리고 카모케사 바젤을 이끌고 2028년까지 이 하이든의 미사곡 전곡을 레코딩할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오늘 감상하실 미사 챌렌시스인데요. 이 미사 챌렌시스는 하이든의 미사곡 가운데서 가장 방대한 작품이죠. 이 오랫동안 잘못 알려졌습니다. 성 체칠리아 미사로 알려졌는데 이 오늘 감상하실 미사 챌렌시스가 정확한 제목이 됩니다. 이 가사와 뉘앙스를 정말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철저하게 파헤친 다음 다시 재결합하는 야콥스의 능력이 그대로 발휘가 되고 있는 좀 최고 수준의 연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대악기 연주로 들 수 있는 하이든의 미사곡 가운데서는 반드시 들어보셔야 될 그런 음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벌써 그라모폰지에서 평이 나왔는데요. 야콥스만의 개성 넘치는 해석,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합창단,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녹음 또한 대단히 뛰어납니다.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미사 챌렌시스, C장조, 호보켄 번호 22의 5, 소프라노 마리 에릭스맨, 메조소프라노 크리스티나 함머슈트렘, 테너 마크 밀호퍼, 바리톤 크리스찬 젠, 그리고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쥐리어징 아카데미, 그리고

요제 바이든의 미사 첼렌시스, 르네 야콥스의 지휘, 그리고 소프라노 마리 에릭스맨, 메조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함마슈트렘, 테너 마크 밀호퍼, 바리톤 크리스찬 젠, 그리고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퀴리어 징 아카데미 바젤 실내 관향악단이 함께 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주 방대한 작품이죠. 하이든의 미사곡은 별칭이 붙은 여러 곡들이 있죠. 뭐 전시회 미사, 북 미사, 뭐 넬슨 미사 이런 곡들, 인기곡들만 연주가 자주 되고 음반으로 발매되는데요. 다른 곡들도 좋은 곡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감상하시는 곡은 뭐 스케일 면에서 압도적인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주 또한 좋고요. 오늘 집중 감상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안토니오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C장조 리옹번호 507, 줄리아노 까르미뇰라 아망딘 베이어의 바이올린 리 인코그니티가 함께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음반상을 수상한 음반이고요.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 줄리아노 카르미뇰라와 아망딘 베이어라는 두 시대악기 스타가 모여서 만든 음반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C장조 리옹번호 507, 줄리아노 카르미뇰라 아망딘 베이어의 바이올린 리 인코그니티가 함께했습니다. 명의 주명 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무궁화는 가지마다 수많은 꽃봉오리를 맺어두었다가 하루에 몇 송이씩 차례로 꽃을 피웁니다. 어제 핀 꽃이 지면 오늘 다른 꽃이 피고 내일은 또 새로운 꽃이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가 긴 여름 내내 같은 꽃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루를 다한 꽃이 다음 꽃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꽃은 지지만 여름 내내 꽃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통을 이어받듯 꽃이 계속 피어나는 무궁화를 하루를 다하는 꽃, 매일 새 꽃을 피우는 나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이 무궁화꽃 한 송이는 새벽마다 피어 저녁이면 지는 하루를 다하는 꽃이지만 무궁화는 100일 가까이 꽃을 피웁니다. 어제 핀 꽃이 지면 오늘 다른 꽃이 피는 무궁화는 매일매일 새 꽃을 피우는 나무죠. 업술무 다할궁. 이 무궁은 담이 없고 끝이 없다는 뜻. 그렇다면 이 무궁한 삶을 살아가는 조건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데 있을 겁니다. 여름 더위 속에서 하루를 다해 피고 미련 없이 지는 꽃,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새로운 꽃을 피워내는 나무. 무궁화꽃이 지금 활짝 피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웨일즈 작곡가죠. 존 데이빗의 You are the new day로 문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전해드리고 나니까 무궁화 같은 희망의 노래란 생각이 드네요. 당신은 새로운 하루, 나 자신보다 그리고 어제보다 그댈 더 사랑하리. 더 킹스 싱어즈의 하모니로 금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마음만큼은 진짜 새로워지고 싶은 금요일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휴일이라 참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더위로 지치기 쉬운 요즘이지만 뭔가 이 리프레쉬, 여름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무궁화를 닮은 연휴 보내셨음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이어집니다. 절친이었던 쇼보에시의 곡을 붙였어요. 진짜 슈베르트의 그 짧은 생애 끝까지 함께했던 친구죠.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을 줬던 친구지만 또 반면으로는 방탕한 생활을 끌어들였던, 또 이렇게 양면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동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의 시에 곡을 붙인 토스트임 리더, 노래에 위한 도이치번호 546입니다. 삶은 어둡고 잔인한데 음악은 그런 삶의 한 줄기 빛이라는 가사를 담고 있어요. 불행의 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때 난 나의 하프를 앞에 지켜두네. 고통과 기쁨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일부라네. 메조소프라노 앤 머레이,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베토벤의 가곡이었습니다. 티드게시의 곡을 붙인 안디 호프능 희망에 붙여 작품 번호 32였습니다. 뭔가 아주 슬픈 일 때문에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끝은 그렇게 또 우울하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이 흘리는 눈물을 하늘에서나마 천사가 지켜봐주길 희망하고 있거든요. 베토벤은 이 시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10년 뒤에 작품 번호 94로 다시 작곡을 합니다. 짐작해 보건대 전자가 사랑의 희망이었다면 이 작품 번호 94는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 시기죠. 후자는 구원의 희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테너 베르너 귀라, 크리스토프 베르너의 피아노 연주를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노래의 희망을 얘기한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이었습니다. 노래의 위안, 도이치 번호 546. 메조소프라노 앤 머레이가 불렀고요.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모차르트의 가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올치 아 찬, 감사의 노래. 이게 웨일즈어로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피아노 소나타 쾌일 번호 331, 1악장 선율에 가사를 붙였습니다. 보이소프라노 알렛 존스의 음성입니다.

후기 낭만주의 시대 아일랜드 작곡가입니다. 찰스 빌리어스 스탠포드의 성가곡이었어요. 마니피카트, 찬양의 노래란 뜻이죠. 쥐장조, 영국의 소년합창단 보이즈에어 콰이어의 하모니로 함께 했고요. 먼저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쾌일번호 331 1악장 선율에 가사를 붙인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보이소프라노 알렛 존스가 불렀습니다.

부르기도 아주 친숙한 스코틀랜드 미녀 애니 로리. 애니 로리를 향한 이룰 수 없는 슬픈 사랑의 노래. 오늘은 미국 가수 슐라 라이언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자코모 마이어베어와 동시대를 살았던 자크 포맹달 알레비의 오페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끌라리 중에서 꿈의 돌체 아메 파벨리. 내게 말을 하는 그 음성 너무 달콤해. 이 시골 처녀 끌라리의 아리아입니다. 이 오페라 끌라리는 밀라노 공작에게 유혹당해 런던으로 도망치지만 끌라리는 결국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의 작품입니다.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아담 피셔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라 센틸라의 연주입니다.

19세기 오페라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의 작품이었어요. 19세기 이탈리아는 이 벨칸토 오페라가 아주 유행을 했었죠. 빈첸조 벨리니의 목류병 여인 중에서 이 주인공 엘비노와 아미나가 부르는 사랑의 이중창이었습니다. 브랜디 라넬 디도노, 이 반지를 받으세요. 이 아미나의 목류병 증상으로 우여곡절을 겪기 전, 그러니까 한창 좋을 때 부르는 사랑의 하모니였습니다.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 테너에는 프란체스코 멜리, 에블리노 삐도가 지휘하는 리옹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프랑스 오페라였죠. 자크 포망달 알레비의 끌라리 중에서 시골 처녀 끌라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내게 말을 하는 그 음성 너무 달콤해.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불렀고요. 아담 피셔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라 센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낭만주의 시대 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작품 이어집니다. 위풍당당 행진곡 1번에서 4번까지 편곡한 버전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 제임스 리바인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에서 4번까지 편곡한 작품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판타지아 2000, 그 노아의 방주 장면에 흐르는 영화 음악이기도 했어요.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이 불렀고요. 제임스 리바인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930년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큰 인기를 누린 음악 영화 장르, 영화 형식의 오페레타, 필름 오페레테입니다. 필름 오페레테는 영화를 위해서 제작된 오페레타 혹은 오페레타적 형식을 기반으로 한 음악 영화를 가리킵니다. 우리말로는 흔히 영화 오페레타라고 번역하죠. 한편 기존 오페레타를 원작으로 만든 영화 작품은 오페레테 필름이라고 부릅니다. 1930년대 영화 오페레타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데에는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만은 아니었어요. 시대적 배경과 영화 산업의 변화가 깊이 맞물려 있었죠.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유성 영화의 등장입니다. 1929년 전후로 유성 영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1930년대 초에는 노래를 중심으로 한 영화가 새로운 흥행 장르가 됩니다. 빠르게 확산됐죠. 대사와 노래가 번갈아 나오는 오페레타는 이러한 새로운 매체 환경과 매우 잘 어울리는 장르였고요. 관객들은 극장에서 유명한 왈츠와 사랑 노래를 직접 듣는 경험 자체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을 수 있는 건 경제 공황과 그에 따른 현실 도피적 욕구였죠. 1930년대는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역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더불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오락 중심의 영화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시기 영화 오페레타는 아름다운 궁전, 화려한 무도회, 빈의 왈츠, 또 귀족들의 사랑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대표되는 낭만적인 세계를 그려냄으로써 관객들이 현실의 불안과 실업, 정치적 갈등을 잠시 잊도록 하는 일종의 도피적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노래와 연기를 겸비한 스타 배우들의 등장은 장르의 인기를 더욱 끌어올렸고, 영화 오페레타는 독일어권 영화 산업을 대표하는 중요한 흥행 장르로 자리 잡게 되죠. 특히 사람들의 빈에 대한 향수가 큰 몫을 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면서 사람들은 사라진 제국의 수도였던 빈의 문화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품게 됩니다. 이때 영화 오페레타가 재현한 빈은 옛 빈이라 불리는 이상화된 문화적인 이미지에 가까웠죠. 영화 오페레타는 요한 스트라우스, 프란츠 레하르, 에머리 칼만 같은 오페레타 황금기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세계를 스크린 위에 되살리면서 행복했던 옛 빈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이러한 전쟁 이후의 기억과 빈의 향수 속에서 오페레타 계열의 왈츠풍 사랑 노래들은 다시금 생명력을 얻게 됐죠. 그 가운데 하나, 오스트리아 작곡가 로베르트 슈톨츠의 사랑 노래, 꿈속에서 당신은 내게 모든 걸 허락했어요. Im Traum hast du mir alles geliebt입니다.

로베르트 슈톨츠의 왈츠풍 사랑 노래. 꿈속에서 당신은 내게 모든 걸 허락했어요.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슈톨츠의 또 다른 빈의 노래입니다. 빈은 밤이 돼서야 비로소 아름다워진다. 소프라노 줄리아 미게네스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그늘 아래 당신이 앉고 당신의 그늘에 기대 나는 누웠지. 그늘은 심심해서 시샘에서 조금씩 자리를 바꿔왔네. 오후의 그늘은 문득 늙고

없고 당신의 그늘은 자취가 없네. 강연우 시인의 오후의 그늘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어떤 그늘은 참 깊고 서늘해서 그곳에서 오래오래 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그늘은 계속 자리를 바꿉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늘도 있지만 때로는 그늘을 만들어주던 것이 아예 사라지기도 하죠. 오래오래 마음 놓고 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늘, 지금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오늘 문득 그리워지는 그늘이 있지 않으신가요? 신의 원작곡 이하능 편곡 그리움은 별이 되다.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꽃들의 해금과 이하능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신혜원 작곡 이한흥 편곡 그리움은 별이 되다. 꽃별의 해금과 이한흥의 피아노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강현우 시인의 오후의 그늘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우리가 늘 찾아가 쉬던 그늘,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았던 그늘도 때로는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7월 17일 제헌절의 그늘은 헌법이 돼줄 것 같죠. 78번째를 맞는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돼서 오늘 여유로운 또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어드릴 곡은 김정민, 김소연, 김선희 작곡 나무 그늘 아래 함께 하겠습니다. 감성 밴드 나봄의 연주입니다.

앞서 김정민, 김소연, 김선희 작곡 나무 그늘 아래 감성밴드 나봄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김덕환 작곡 신명 함께 하셨습니다. 퓨전 국악그룹 아름드리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말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리죠.

창을 열어도 푹푹 찌니 땀은 줄줄 흐르고 불타는 해와 구름에 낮은 길기만 하구나. 다행히 마음을 물처럼 다스릴 수 있어 더운 곳에서 오히려 서늘함을 만들었다네. 고려 말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이숭인이 쓴 시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도 마음을 물처럼 다스려서 서늘함을 느낀다고 했네요. 이숭인은 문장과 시에 아주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라는 것이 억지로 생각하고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심한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문과 수양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저절로 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이숭인은 목은 이색의 제자였고 정몽주, 정도전, 권근 등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과는 다른 길을 택해서 고려의 신하로 끝까지 충절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가 고려의 신하로 사는 동안 관직 생활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유배를 가기도 했는데요. 그런 현실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서였을까요? 속세를 벗어나고픈 마음을 담은 듯한 시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중 한 수를 읽어보죠. 산의 북쪽과 남쪽으로 길이 나뉘는 곳. 송화가루 비 머금고 어지러이 날리네. 도인이 물을 길어 암자로 돌아가니 한 줄기 푸른 연기 흰 구름을 물들이는구나. 한여름 더위는 마음을 물처럼 품어서 다스리고 괴로운 현실은 평화로운 산속 풍경을 그리며 잠시 잊었던 걸까요? 이승인처럼 마음을 다스리기는 어렵다 해도 이 여름 더위를 조금이나마 잊게 해줄 서늘한 풍경 하나쯤은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녹수 청산 깊은 고래 청녀완보 들어가니 전봉에 백운이요 만하게 연무로다. 이곳이 경계 좋으니 예와 놀려 하노라. 조선시대 이의현의 시였습니다. 오늘 천년의 한기 평시조 녹수 청산 김영기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취타 준비했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과 노부영의 대금, 권성택의 장구장단입니다.

치타 듣고 왔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과 노병의 대금 연주, 권성택의 장구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유영선 작곡 2년 함께 하시죠. 박경민의 대금과 김주리의 해금, 신현종의 건반 연주, 신창열의 타악, 조성우의 기타, 박우진의 베이스 연주입니다.

류영선 작곡 인연 들으셨습니다. 박경민의 대금과 김주리의 해금, 신현종의 건반 연주, 신창렬의 타악과 조성우의 기타, 박우진의 베이스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어서 준비한 곡은 정수연 작곡 7월의 재회, 가요금 연주단 추노가의 연주입니다.

계곡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해요? 한 30분 가면 돼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북한산 계곡에 갔다. 북한산 계곡이 어디 있냐고 입구부터 한 10번은 물어본 것 같다. 한 30분 가면 된다는 말을 5번은 들은 셈이다. 그러다 마주한 북한산 계곡물의 차가움은 한여름에도 그야말로 얼음물이었다. 산에서 마주친 사람들 답이 왜 한결같이 그랬는지 알 것 같다. 좋은 곳에 가거나 맛난 음식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게 되는 거짓말. 인생도 마치 알고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북한산 계곡 같은 것이리라. 이정아의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산책이라는 책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별 준비 없이 북한산 계곡에 발 한번 담가볼까 하고 나선 길. 물어볼 때마다 사람들은 30분만 더 가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은 후에야 그 계곡에 발을 담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원함을 느끼는 순간 알게 됐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왜 30분이면 된다는 거짓말을 했는지 말이죠. 사실대로 말하면 포기하고 돌아갈까봐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이겠죠. 우리가 살면서 듣는 조언이나 격려 중에도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이 100% 사실은 아니라 해도 그걸 믿고 따라가면 시원하고 아름다운 계곡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을 아름다운 물가로 이끌 때가 있지 않을까요?

유판라인 편곡 눈실 타령 김영우의 노래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이었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 거닐다 끝으로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죠.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어떤 기차는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지날 때나 의미 있는 장소를 지날 때 몇 분 동안 멈추거나 아주 천천히 지나갑니다. 페루의 쿠스코에서 마추픽추를 오가는 열차나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베르겐을 왕복하는 열차가 그렇죠. 어떤 열차는 밤에 종착역에 가까워지면 기차 안에 불을 끈다고 합니다. 창밖의 불빛과 하늘의 별빛을 선물하는 그 배려가 아름답죠.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 덕분에 짧은 여름 휴가 같은 연휴를 보냅니다. 오늘은 쿠스코의 열차를 탄 것처럼 마음의 속도를 좀 늦춰봐도 좋겠지요. 법은 물과 흘러간다는 뜻을 합친 말이라는 것. 물 흐르듯 공평하게 흘러간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이라는 것도 새삼 생각해보는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아무르강의 물결이었습니다. 러시아 노래였죠. 이 곡을 볼쇼이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나나무스쿠리의 목소리였죠. 그녀가 노래한 러시아 이디쉬 미녀 툼발랄라이카를 노래한 Over and Over였습니다. 오늘 또 사연 주신 분들 계신데요. 김옥순 씨, 오프닝 들으니 쿠스코에서 마추픽추까지 물 흐르듯 걸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하셨고, 백진욱 씨, 공휴일인데도 생방송이네요 하셨어요. 네, 공휴일에도 생방송 안 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프닝부터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브라질로 멋진 여름여행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죠. 오늘도 새음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음료 쿠폰으로 전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된 분께 선물할게요. 022056으로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세상의 모든 음악 잘 듣고 있다고, 매일 잘 듣고 있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고 하네요. 네,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비제의 오페라 진주조개잡이 가운데 귀에 남은 그대 음성 슈코와 정동 덩거를 연주로 전해드리죠. 트랙 제목을 영어로 썼네요. I still believe I hear 라고 썼고요. 마커스 밀러의 베이스 기타와 벤 홍의 첼로 연주입니다.

I still believe I hear. 귀에 남은 그대 음성이었습니다. 비세 오페라 진주조개잡이에 흐르는 아리아지요. 이 곡을 오늘은 마커스 밀러의 베이스 기타, 아 연주 천재죠. 그리고 벤 홍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밖에 또 여러 악기들이 또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0492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농장에서 일 마치고 새음 들으면서 전주 친구네 집 가면서 듣습니다. 생방이라니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문자를 바로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1606번 쓰시는 분, 당연 퇴근길 친구 새음 잘 듣고 있다고 말할 텐데 전화가 안 와요 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5805번 쓰시는 분, 저는 진심으로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고 외칠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못해서 몹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 그런 아쉬움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네, 언젠간 또 딱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 세 분께,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세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윤화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남편의 발령으로 2년 전부터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오면 거리나 방송이나 늘 삼바가 울려 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네요. 아침 식사와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시간에 한국에서 방송하는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를 늘 켜놓고 듣고 있어요. 이곳 브라질에서 저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세상의 모든 음악에 감사합니다. 내년이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한국이 많이 그리우면서도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를 아쉬워하고 보내고 있어요. 그리운 한국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여러 곡을 적어주셨는데 그 중에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반의 노래 멜로지아 판타지아를 신청한다고 써주셨는데 아마 이 곡일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멜로지아 센치멘타우. 우울한 멜로디, 감상적인 멜로디. 브라질에 가서 이 노래가 빌라로보스의 곡이란 걸 알게 되고 감동하셨다고 해서 네, 이 노래 먼저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19부활기의 호다 비바까지 들려드립니다. 신청하신 그룹의 버전은 정식 음원이 없고요.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라이브를 한 버전이라서 오늘은 호다 비바를 토끼니와 MPB4의 라이브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멜로지아 센치멘타 빌라로보스의 곡, 이 곡을 자반의 목소리로 먼저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브라질 노래였어요. 방금 들으신 거 호다비바, 살아있는 바퀴, 구르는 바퀴라는 의미인데요. 슈크부아르키가 쓰고 불렀던 60년대 중반쯤 불렀던 곡인데 당시 브라질의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정신이 담긴 노래입니다. 제목에서 힌트가 있죠. 이 곡을 오늘은 토키뉴와 남성 사중창단 MPB4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그전에는 에이토르 빌라로보스의 곡 멜로지아 센치멘타오, 우울한 멜로디, 이 곡을 자방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전화 받으신 분 등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율 조사 동참하고 나니 뭔가 숙제를 마친 듯 뿌듯한 기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데. 네. 그리고 9120번 쓰시는 분, 드디어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서 세상의 모든 음악 듣는다고 했습니다. 네. 이 두 분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주 씨, 저는 지금 예술의 전당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오페라 투란도트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열심히 연습하는 딸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같이 연습하는 합창단 친구들에게도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지금 공연 얼마 안 남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연 잘 하고 마치길 바라겠습니다. 이원주 씨 사연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456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홍콩 영화 왕가위 감독의 중경삼님 OST에 있는 그 영화에 나오는 다이나 워싱턴의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3575번 쓰시는 분, 이브 몽땅의 고엽 신청합니다. 남편이 가꾸는 라일락이 더운 여름에도 잘 버티고 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음악으로 선물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두 곡, 네,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다이나 워싱턴, 미국의 재즈 가수죠. 그녀가 노래한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입니다. 이 곡 원래 멕시코의 마리아 그레베르가 작사 작곡한 곡, 내가 당신 곁으로 돌아올 때, Cuando vuelva a tu lado라는 1930년대 곡이 원곡인데요. 영어 가사를 붙여서 노래한 곡이 사실은 네, 영어로 부른 곡이 1년 먼저 나왔네요. What a difference a day made라는 제목으로 가장 먼저 영어로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라고 붙여서 발표한 가수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다이나 워싱턴도 그중 하나네요. 먼저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영화 남과 여의 테마였죠. Un homme et une femme. 클로드 렐로시 감독, 프란시스 레 콤비의 영화 샹루이 트란티냥과 아누크 에메. 특히 아누크 에메의 그 멋진 모습을 잊을 수 없는 영화죠. 60년 전이에요. 1966년에 발표된 영화인데도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각적이고 아직까지도 혹시 이 영화를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젊으신 분들도 네, 남과여 꼭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펄시페이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전에는 레퍼이모트 고여 이프 몽땅의 노래, 그리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다이나 워싱턴이 노래한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였습니다. 김정화씨, 7월 17일은 저희 신랑 최강욱의 52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신랑은 늘 가족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새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고 저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가끔은 표현이 서툴러도 그 마음을 알기에 더 고맙고 더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여보, 52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앞으로도 우리 다섯 식구 건강하게 웃으며 지금처럼 함께 걸어가자. 아이들과 나는 당신이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고 행복해 라고 하셨네요. 네. 네. 신랑 최강욱 씨 생일 축하드리고요. 다섯 식구가 같이 드시기에는 좀 적을 것 같긴 하지만 조각 케이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176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일 때문에 오프닝 멘트를 놓친 날은 새벽 재방송을 챙겨 듣습니다. 그만큼 새음은 제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좀 뜬금없지만 비발디 4개 중 겨울 2악장이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네, 덥고 습하고 또 비 오고 정신없는 날씨였죠. 가을 음악도 겨울 음악도 그래서 더 듣고 싶어지는 요즘이죠. 뭐 뜬금없진 않습니다. 네, 비발디의 4개 가운데 겨울 리용번호 297 가운데 2악장 라르고를 오늘은 이무지치의 연주로 전해드리죠. 1950년대부터 활동해오고 있는 이탈리아 실내악단이죠. 오늘은 지난 2022년에 발표한 음반에서 전해드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마르코 피오리니가 이끄는 이무지치의 연주입니다.

음악의 역사에는 법학을 전공했거나 실제 법조인으로 활동했던 음악가가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차이콥스키는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법무부에서 관리로 근무한 적이 있고 슈만도 라이프치히 대학 법대에 입학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음악에만 있었죠. 안드레아 부첼리가 변호사 출신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파울로 콘테 역시 가수로 데뷔한 후에도 평생 음악 활동과 변호사 업무를 성실히 병행했다고 하죠. 하지만 음악가이면서 법조인이었던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19세기 초반 독일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에른슈트 테오도 아마데우스 호프만이죠. 호프만은 법조인이자 음악가였고 작가이면서 화가이기도 했죠. 호프만은 베를린의 최고 법원격이던 카머게리히트의 유능하고 올곧은 판사로 유명했습니다. 말년에는 프로이센 정부가 부당하게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을 체포하자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이들을 석방하며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지키려 했죠. 그는 법원의 일과가 끝나면 단골 술집으로 달려가 밤새 환상적인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 인간 내면의 분열, 유령, 기계인형, 도플갱어 등을 다루면서 잔혹동화와 호러, 판타지, 추리소설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환상적인 문체는 미국의 시인 에드거 앨런 포우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도스토옙스키와 보들레르 그리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하죠. 이 놀라운 천재 호프만을 주인공으로 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호프만의 이야기죠. 우리에게 친숙한 호프만의 뱃노래가 나오는 바로 그 오페라입니다. 이 오페라는 호프만이 들려주는 세계의 사랑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괴짜 과학자가 만든 자동인형 올림피아를 사랑한 남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리아 인형의 노래 Les oiseaux dans la charmille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형이 노래하는 중간에 태엽이 스르륵 풀렸다가 다시 감기는 기발하고 유쾌한 묘사가 돋보이는 아리아죠. 인형의 노래를 지구상에서 네 인형의 노래를 소프라노 비발리 실스 그리고 줄리아스 라델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존 올디스 콰이어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호프만을 비롯해서 법학을 전공했거나 실제 법조인으로 활동했던 음악가가 이렇게 많은 건 논리적 사고와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두 분야 모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전엔 수학 선생님이 음악을 가르친 경우가 많았다는데 그것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죠. 훌륭한 법조인이자 음악가였던 호프만은 모차르트를 무척 존경해서 자신의 중간 이름을 빌헬름에서 아마데우스로 바꾸었죠. 호프만이 작곡한 대표작으로는 오페라 운디네가 있습니다. 1816년에 베를린에서 초연되어 대성공을 거둔 오페라 운디네는 후기 낭만주의 오페라의 선구적인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원작자도 바로 이 에른스트 테오도 아마데우스 호프만입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법조인이자 음악가, 화가, 작가였던 에른스트 테오도 아마데우스 호프만의 이야기, 그리고 호프만을 주인공으로 한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인형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소프라노 비벌리 실스의 노래, 줄리어스 라델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존 올디스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도 자크 오펜바흐의 곡인데요. 첼리스트 베르너 토마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곡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한국에서 오펜바흐의 곡 가운데 가장 인기곡을 꼽으라면 바로 이 곡일 겁니다. 샤클린의 눈물, 렐라흐메드 샤클린. 오늘은 프랑스의 첼로 8중주단인 레 비올롱셀 프랑세의 연주입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샤클린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곡을 8명의 첼리스트로 구성된 프랑스의 첼로 앙상블의 연주 Le Violon Sel Français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7월 17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넷 킹 콜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리죠. L.O.V. Love. 이 곡을 존 피자렐리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In Love in Vain 이었습니다. In Love in Vain 제롬 커니 작곡하고 레오 로빈이 작사해서 1940년대 발표됐던 곡인데 오늘 사라 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1915번 쓰시는 분, 오늘 7월 17일은 제 사랑하는 아내 강영아의 54번째 생일입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은 여전한데 뭐가 그리 바빴는지 새음에 엽서를 보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온 마음으로 생일을 기뻐하고 늘 그렇듯이 고맙고 또 고맙다는 말을 아내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주 저녁 노을빛을 보냅니다. 새음이 저희 부부에게는 딱 이런 풍광으로 다가오네요 하시면서 찍어주신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올려드렸습니다. 제주의 바다와 하늘이 보이는 사진, 멋진 사진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924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이네요. 무슨 사연을 보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제가 즐겨 듣는 곡들을 좀 모아봤어요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 입소문은 계속 내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특별한 사연 없이 뭐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날 때마다 보내시면 됩니다. 네. 또 만약에 월드뮤직이면 그 방송국에도 좀 음원이 없는 경우가 꽤 있어서요. 즉시 들려드리지 못해도 모아놨다가 적절할 때 들려드리니까요. 모아서 보내주신 아주 많은 곡 중에 네, 비슷한 느낌의 몇 곡 골라서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9241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 애냐의 오리노코 플로우를 정하셨어요. 괄호 안에 부제가 있죠. Sail Away. 후렴구에 나오는 Sail Away가 부제로 있습니다. Orinoco Flow 전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세 곡 모두 남아메리카와 연관이 있죠. 아메리카 대륙, 남아메리카와 연관이 있는 곡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쿠스코, 독일의 연주 그룹인데 페루의 도시 이름을 그룹 이름으로 썼죠. 쿠스코의 잉카 댄스라는 곡이었습니다. 잉카의 춤.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신 곡, 영화 1492 콜럼버스 OST에서 Conquest of Paradise 테마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영화에서 배가 아메리카 대륙에 닿을 때쯤 흐르던 바로 그 곡이었죠. 그리스의 전자음악가 반젤리스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에냐의 오리노코 플로우였습니다. 오리노코는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

언뜻 들으면 여성의 목소리 같죠? 포르투갈의 남성 밴드 알라도시 나모라도시, 연인들의 날개라는 의미인데요. 그들의 노래 파두 드카다운, 저마다의 파두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는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온, 망각을 파블로 시글레르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3608번 쓰시는 분, 코로나가 피크였던 2020년에 첫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7년간 꾸준한 세음 팬입니다. 신생아 데리고 외출이 불가능했던 2020년, 세상의 모든 음악이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하시면서 핸델의 음악을 신청해 주셨네요. 조만간 준비해서 들려드리고요.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앙드레 가뇽의 안 피아노 수 la mer, 바다 위의 피아노입니다. 장마리 베누아의 기타 연주가 함께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잠을 줄이고 우리에게 접속해 끝없이 프로그램을 보고 스크롤하게 만드는 것. 충격적인 발언이지만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의 세상에서 잠을 줄이며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디지털 세상의 그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죠. 미하엘 렌데의 소설 모모에 등장하는 회색 신사, 그 시간 도둑들이 떠오릅니다. 기원전 3500년경에 이집트인들은 오벨리스크를 세우고 그림자의 움직임으로 시간을 재기 시작했다고 하죠. 기원전 1500년 무렵에 중국에서는 떨어지는 물방울로 시간을 기록하려 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선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정교한 기계식 시계가 발명됐죠. 초기의 시계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왕실, 도시의 권력자들이 시간을 관리하는 상징이었고, 정교한 시계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손에 넣을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죠. 시간을 재는 일은 곧 사람들의 노동과 생활, 기도와 약속을 질서 있게 만들고 통제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수만 소유하던 시간이 이제는 누구나의 손목에, 벽에, 휴대전화 안에 하나씩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더 자유롭게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더 쉽게 누군가에게 내어주게 되었을까요? 온전히 내 것인 시간을 우리는 왜 이렇게 성실하게 남에게 헌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영화에서, 사진작가의 작품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마주합니다. 차들의 불빛이 하나의 선으로 길게 늘어지고 사람들은 유령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중심에 오직 한 사람만 가만히 서 있는 장면.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 조리개는 최대한 닫고 셔터 스피드는 아주 느리게 설정해야 한다죠.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한 곳을 오래 바라보는 시선처럼 말이죠. 그렇게 얻은 사진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시간의 흐름 속에 남겨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맑아집니다. 시간은 쉼 없이 달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의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춰본 사람의 것이 아닐까.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삶, 나의 순간을 바라보기 위해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서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의 삶, 나의 순간을 바라보기 위해 잠시 멈춤을 할 수 있는 사람,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되어볼 수 있으면 좋겠죠. 이어서 전해드린 곡, 필립 글래스의 에튜드 2번, 비킹그루 올랍선의 피아노, 시기 스트링 콰르테트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4090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참여는 처음이네요 하시면서 청하신 곡 알랑 모리소와 스위트 피플이 연주하고 노래하는 리버 블루입니다.

리버 블루, 알랑 모리소가 이끄는 스위트 피플의 연주와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많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7일 일본의 도쿄 NHK 홀에서 열린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투간 소키에프의 지휘로 구스타프 마흘러의 교향곡 6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교향곡 6번은 가장 개인적인 작품이며 예언적인 작품이다. 그는 교향곡 6번에서 그의 인생을 음악적으로 예견했다. 또한 운명으로부터 세 번의 타격을 받았고 세 번째 타격은 그를 쓰러뜨렸다. 작곡가 말러의 부인 알마는 그의 회상록에서 말러 교향곡 6번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마의 증언처럼 말러가 정말로 그의 교향곡에서 자신의 비극적인 미래를 예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러는 가족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던 정말로 행복한 시기에 이처럼 비극적인 교향곡을 작곡했는데요. 실제로 말러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교향곡 6번을 작곡한 지 3년 후에 세 가지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비극이 장녀 마리아의 죽음이고요. 두 번째가 말러의 위인 오페라 극장 사임, 그리고 말러를 쓰러뜨린 마지막 타격은 그 자신의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극적인 사건은 교향곡 6번 사악장에서 나무망치의 타격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말러의 교향곡 6번은 말러 자신의 비극을 예견한 자전적인 작품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런 평가의 근거가 되고 있는 알마의 회상록에 대해서 오늘날 또 많은 학자들이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러의 교향곡 6번을 정말 예언적인 작품으로 봐야 할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어쨌든 말러가 교향곡 6번을 작곡한 이후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말러의 교향곡 6번은 더 비극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제 감상하실 말러의 교향곡 6번은 참 형식 면에서는 대단히 고전적인 작품입니다. 전통 교향곡과 마찬가지로 전체 4악장으로 되어 있고요. 1악장과 4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명확한 형식 속에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향곡 속의 비극은 좀 그리스 비극과 같은 좀 객관적인 느낌이 듭니다. 말러는 교향곡 6번을 몇 차례 개정을 하면서 중간 악장들의 연주 순서를 좀 바꿨는데 그래서 어떤 판본을 쓰느냐에 따라서 중간 악장 순서가 좀 바뀌게 됩니다. 이번 도쿄 공연에서는 느린 악장이 2악장으로 연주가 되고 스케르초 저는 3악장으로 연주되는데 특히 이번 도쿄 공연에서는 요즘 주목받고 있는 지휘자 투간 소키에프가 지휘를 맡아서 더욱더 기대를 모읍니다. 자 그럼 구스타프 마흘러의 교향곡 6번 A단조 1악장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마논 트로포 헤프티 아버 마르키 강렬하지만 힘이 있게 2악장이 안단테 모데라토 3악장은 스케르초 부흐티 묵직하게 그리고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들으시겠습니다. 투간소키에프가 지휘하는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마흘러의 교향곡 6번 A단조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마논 트로포에 이어서 2악장이 안단테 모데라토로 연주가 됐고요. 3악장은 스케르초 그리고 마지막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까지 전악장 들으셨는데 네 관객 반응이 아주 뜨겁고 연주가 참 좋았습니다. 연주에는 투간 소키에프가 지휘하는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 일본의 도쿄 NHK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 들으셨는데요. 네, 이번 음악회 특히 지휘자 투간 소키에프의 작품 해석이 참 돋보였습니다. 투간 소키에프는 툴루즈 국립 카피톨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그리고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음악감독 및 수석 지휘자를 역임했고 다음 시즌부터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할 예정이죠. 그리고 2027년 또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 음악회에도 지휘할 예정이라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요즘 세계 무대에서 가장 돋보이는 지휘자 중 한 명입니다. 이번에는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반 중에서 한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서곡 감상하시겠는데요. 연주에는 윤 메르크리 지휘한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서곡 감상하셨습니다. 윤 메르크리 지휘한 도쿄의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지난 1998년 4월 29일 도쿄 NHK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아이가 아침밥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만화책을 보면서 여유를 부리더니 갑자기 학교에 늦었다며 분주히 이방 저방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양말을 찾고 체육복을 찾고 학교에서 가져온 가정통신문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앞으로 달려갑니다. 한쪽 어깨에 가방을 맨 채로 기우뚱 몸을 기울여 신발을 신습니다. 흘러내리는 가방을 계속 치켜올리며 구두 주걱을 들어 발을 운동화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운동화 발등 덮개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데도 구두 주걱으로 발 뒤꿈치를 받쳐 발을 신발 속으로 구겨넣습니다.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구두 주걱이 부러졌네요. 당황했는지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쳐다봅니다. 뭔가 한 소리를 하려다 순간 꾹 참고 가만히 있자 잠시 눈치를 보던 아이가 부러진 구두 주걱을 제 손에 조심스럽게 건네주며 쏘리라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현관문을 빠져나갑니다. 문이 닫힌 그 순간 집안엔 작은 태풍이 한바탕 소란스럽게 지나간 이후에 고요함이 흐릅니다. 신발장 거울 속엔 부러진 구두 주걱을 들고 서 있는 제가 보입니다. 상황에 대한 어이없음과 순간에 욱하는 마음을 잘 참았다는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납니다. 정다운 가고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박화목 씨 임금수곡 그대 창밖에서입니다. 테너 박인수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였습니다. 이순희 씨 한성훈 곡 꽃보다 잎으로 남아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박화목 씨 임금수 곡 그대 창밖에서였는데요. 테너 박인수였습니다. 조병화 씨 한지연 곡 첫 만남 소프라노 이은주의 노래로 최창일 씨 김규태 곡 밤이 아름다운 집 바리톤 김재선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조병화 씨 한지영곡 첫 만남 소프라노 이은주의 노래로 최창일 씨 김규태곡 밤이 아름다운 집 바리톤 김재선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수인 시곡 오솔길에서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주 여성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어렸을 땐 법은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계속되는 줄 알았다. 법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놀랐다. 커서는 바뀌어야 마땅할 법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데 놀란다.

법도 세월이며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런 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건 언제나 사람으로서의 기본 예의와 상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그냥 힘 말고 포레스트 힘, 숲의 창가였습니다. 연주하는 그냥 빌 더글라스였습니다.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 시그널이 빌 더글라스의 힘이죠.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 시그널이 빌 더글라스의 힘인데요. 오늘 포레스트 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금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오늘이 청취율 조사 마지막 날입니다. 아니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 중인데요. 전화번호 앞자리 022056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는 분들은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많이 지겨우셨죠? 저희는 하나도 지겹지 않았습니다. 청취율이 올라간다는 희망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때문이죠. 이번 조사 뭐 결과와 크게 상관없이 뭐 저희는 담대한 마음으로 늘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막바지 청취율 조사 기간에 여러분께 뭐 선물을 또 드릴 게 없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 클래식 FM의 친숙한 시그널 음악들을 모아서 전곡으로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렇게 또 오늘도 특집으로 만들어진 당신의 밤과 음악을 여러분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정말 매일이 특집이 아닌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들의 시그널 음악들 전곡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추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진행자가 바뀌었지만 또 깜짝 선물처럼 추억의 시그널 음악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명연주 명음반의 시그널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지노 프란체스카티의 바이올린, 에드몽드 스튜츠가 주의하는 쥐리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귀에 익숙한 시그널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반 정만섭입니다. 라는 이 문장으로 열어야 될 것만 같은 타르티니의 음악,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지노 프란체스카티의 바이올린, 에드몽드 스튜츠가 주의하는 쥐리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 이 노영심 음악감독의 제보에 의하면 저희 이 새벽에 정말 듣기 좋은 그런 바로크 음악들을 모아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죠. 새아침의 클래식을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들으신다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자, 하이든의 노트르노, 쥐장주 호복행 번호 2의 30 중에서 2악장 안단테, 비엔나 콘서트 페라인의 연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음악을 저희가 소개해야 되겠죠. 이지후입니다. 출발 FM과 함께 시그널 음악입니다. 줄리아니의 폴로네즈 작품 65, 페페 로메로의 기타,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입니다.

제가 처음에 출발 FM과 함께 음악을 들었을 때는 이 곡이었습니다. 1995년도에 출발 FM과 함께가 신설이 됐고 당시 초기의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이 됐었죠. 아마 그때 윤인구 아나운서 혹은 김은성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아르헨티나 멜로디, 원래 78년도에

아르헨티나 월드컵을 위해서 BBC 방송 시그널용으로 작곡된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산 호세와 호드리게스 아르헨티나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고마운 선배입니다. 얼마 전 이 8주년 선물로 미술관을 선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부동산을 주신 건 아니고 미술관을 1년 동안 출입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폰케일리 오페라 라디오 콘다 중에서 시간의 춤, 신윤주의 가정음악 시그널 음악입니다.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가 주의하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세 곡의 가정음악 시그널을 모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진행자가 몇 번 바뀌었었고요. 지금 마지막에 들은 곡은 안종호 PD와 김미숙 씨가 함께했던 가정음악 시그널이었습니다. 스텔라 델 마티노 새벽별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우 늦었지만 지난 3주간 휴가 대신 진행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해드리신 음악 두 곡 신윤주의 가정음악 시그널 폰킬리의 오페라 라조콘다 중에서 시간의 춤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장일범의 가정음악 시그널이었습니다. 데브리트 멘토 시크릿 가든이었습니다. 자, 밤의 한 페이지 만나보고 또 시그널 음악들 이어가겠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영문학자인 김욱동 교수의 책 내가 사랑한 서양 고전의 한 페이지입니다.

김욱동 교수는 영문학자이자 고전 전도사를 자처하는 번역가기도 합니다. 그는 내가 사랑한 서양 고전 서문에서 왜 고전을 읽는가에 대해 이탈로 칼비노의 책을 이렇게 길게 인용합니다. 쿠바에서 태어난 이탈리아 작가요 언론인인 이탈로 칼비노는 고전의 의미를 두고 무척 고심한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왜 고전을 읽는가는 그가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면서 쓴 일련의 글을 한 대 모아놓은 책이다. 그는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부르는 작품의 특징을 모두 14가지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다룬다. 그 중에서 두세 가지는 특히 관심을 끈다.

칼비노에 따르면 고전은 사람들이 나 지금 책을 읽고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 지금 책을 다시 읽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책이다. 여기서 다시라는 이 한마디 낱말이 고전과 고전이 아닌 작품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다시 말해서 루드비히 판 베토벤의 교향곡을 여러 번 듣고 또 듣듯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여러 번 보고 또 보듯이 고전에 속하는 작품도 한번 읽고 나서 책장에 영원히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책장에서 다시 꺼내어 두고두고 읽는 책이다. 그리고 고전은 다시 읽을 때마다 독자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또한 칼비노는 고전이란 독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책이라고 규정짓는다. 물론 모든 책은 독자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그러나 읽고 난 뒤 유난히 그 여운이 오랫동안 뇌리에 남아 살아가는 동안 적잖이 영향을 끼치는 책들이 있다. 어떤 책을 읽기 전과 그것을 읽고 나서 이렇게 독자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작품은 일단 고전으로 불러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칼비노는 책을 읽고 나서 마치 미지의 신대륙을 탐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작품이 바로 고전이라고 밝혔다. 말하자면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지적 모험을 떠나는 것과 같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영문학자 김욱동 교수의 내가 사랑한 서양 고전 함께 했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이 명현주 명음반의 전신이죠. 음악의 산책.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김범수 선생이 진행하시던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 명명축일서 곡이었습니다. 아직도 KBS 음반실에 가서 음반들을 살펴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김범수 선생이 노트 해놓은 그런 깨알 같은 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김범수 선생께서 돌아가시고 당시에 이 음악의 향기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바로 제가 처음으로 클래식 FM에 문을 열게 된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또 우리 김범수 선생과 인연이 있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니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강유진 씨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그날이 왔어요. 협디님이 제 이름 세 번 불러주실 그날 말입니다. 7월 17일, 바로 제 생일이거든요. 생일이 점점 다가오니 사람이 꽤나 유치해지더군요. 내 생일은 쑥스러워서 알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지나가면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케이크의 나이 개수대로 초를 꽂기가 두려운 나이가 되니 생일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되는데요. 당밤에서 협디님의 선물은 꼭 받고 싶습니다. 늘 고품격 유머와 멋진 진행으로 당밤을 지켜주시는 협디님과 감성장인이자 매번 멋진 선곡으로 잠 못 들게 하시는 안종호 PD님, 그리고 아름다운 글로 마음을 달래주시는 김경미 작가님, 늘 감사합니다 하시고 신청곡을 적어주셨습니다. 아, 강유진 씨 생일이 왔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유진 씨, 강씨가의 자랑 유진 씨, 문득 바다를 질주하는 멋진 생선 참치도 떠오르는 이름 유진 씨, 진심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음악 나갑니다. 투첼로스의 Shape of My Heart입니다.

저에게 KBS 클래식 FM 시그널 음악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좋아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곡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 벳의 타이거 인 더 나이트, 세상의 모든 음악 시그널이죠. 처음 이 시그널을 들었을 때의 그 노을 지는 풍경 속에서의 감정들이 새록새록 살아나네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FM 실황음악 시그널입니다. 윌리엄 보이스의 교향곡 1번 B플랫 장조 작품 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크리스토퍼 호그두가 주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엔션트 뮤직입니다.

KBS 음악실 시그널 음악 훈멜의 변주곡 작품 102 중에서 주제와 변주, 에드워드 브룬너의 클라리넷, 한슈다들마이어가 주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해드리신 음악, 저희 당신의 방과 음악 바로 또 앞에 배치되어 있는 이 실황음악 하는 날이면 많은 분들이 당신의 방과 음악 생방송을 또 기대하기도 합니다. 윌리엄 보이스의 교향곡 1번 B플랫 장조 작품 2 중에서 1악장 알렉로, 크리스토퍼 호구드가 주의하는 아카데미 오브 앤션트 뮤직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오래 진행하기도 했고 또 제 영혼의 파트너 안녕하세요 배창복입니다. 배창복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정다운 가곡 시그널 음악, 이수인의 곡이죠. KBS 교향악단 최인보 앙상블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의 전신 프로그램 기억하십니까? 저녁의 클래식 시그널 음악 안톤 루빈슈타인의 F장조의 멜로디, 이리나 사이체바의 피아노, 볼쇼이 바이올린 앙상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음악은 정다운 가곡 시그널 음악 KBS 교향악단 최인보 앙상블이 함께했고요. 멘델존의 아우프 플리겔렌 데스 게상게스 노래의 날개 위에, 아마 정세진 아나운서의 목소리 10년 진행을 했으니까요.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근래 홍소연 아나운서의 진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구닐라 폰 바르의 플룻, 카린 랑게보의 하프였습니다. 지금은 박지연 아나운서가 진행하면서 시그널 음악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생생 클래식 하면 이 시그널 음악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차르트의 디브레트멘토 C장조 쾌열번호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세상, KBS 클래식 FM이 함께합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 이 멘트가 나옵니다. KBS 클래식 FM 로고 음악 중에 매일 무엇을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로 모차르트의 Come Sweet May를, 봄의 동경을 좋아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스카이와 네빌 마리너가 주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음악평론가 장일범 그리고 뮤지컬 가수 카이가 진행하던 당시의 생생 클래식 음악,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무직, 소야곡, 쥐장조, 퀘르번호 525 중에 4악장 론도, 네빌 마리너가 주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생생 클래식의 대표적인 시그널 음악,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C장추 퀘르번호 15A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였습니다. 저희 클래식 FM 24시간 중에서 이 두 개의 참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가곡을 전하는 정다운 가곡과 그리고 또 우리의 전통 가락을 전하는 FM 풍류마을, 백승주 아나운서가 참 오래 진행을 했는데요. 바로 그 음악, 도라지입니다. 국악그룹 그림의 연주입니다.

저는 가끔 이 종묘제례학이나 정악 같은 것을 들으면서 아, 우리 국악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악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FM 풍류마을 시그널 도라지 국악그룹 그림의 연주였고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클래식 FM을 진행하면서 제 목소리를 처음 냈던 제가 오프닝과 또 곡에 대한 코멘트들을 모두 작성을 했던, 그러니까 작가가 없었고요. 제가 작가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음악 풍경의 시그널 음악, 알마마터, 호드리고 레아웅의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끔 혼자 이 음악을 틀어놓고 예전의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그리움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악 풍경 녹음본들이 좀 있고요. 아니 무슨 자기 방송을 자기가 이렇게 즐기면서 듣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종종 이 작업하거나 할 때 이 음악 풍경 예전 파일들을 틀어놓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참 정말 애정할 수밖에 없었던 프로그램 음악 풍경의 시그널 음악 알마마터였습니다. 호드리고 레옹의 음악 보내드렸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시그널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늘 반갑게 악수를 해주시는 우리 황덕호 진행자의 재즈 추억 시그널 음악 올드 폭스 노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당신의 밤과 음악 진행하면서 KBS 클래식 FM 부장들이 바뀔 때마다 늘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말 당신의 밤과 음악 1시간으로 줄이고 재즈 추첩을 2시간 해야 된다. 너는 KBS 클래식 FM 프로그램 중에 꼭 챙겨 듣는 프로그램이 뭐니라고 물어본다면 단연 이 재즈 추첩입니다. 시그널 음악 함께했습니다. 케니 도엠의 트럼펫, 토미 플래너건의 피아노, 폴 체인버스의 더블 베이스, 아서 테일러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자, 오늘 KBS 클래식 FM 시그널 음악들 함께 여러분과 들었습니다. 예전 추억들 많이 떠오르셨죠? 이 시그널 음악이라는 것이 저희가 함께한 시간이 참 오래됐고 그 누적된 시간의 기억들이 마치 컴퓨터의 단축 아이콘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튀어나오듯 정말 기쁘고 그립게 때론 눈앞이 흐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시그널 음악은 어떤 곡일까요? 뭐 당연히 힘이죠.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 시그널 음악입니다. 자, 오늘 빌 더글라스의 힘 조금 길게 전해드리면서 금요일 밤 KBS 클래식 FM 특집 시그널 음악과 함께한 시간 마치겠습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내일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무궁화는 가지마다 수많은 꽃봉오리를 맺어두었다가 하루에 몇 송이씩 차례로 꽃을 피웁니다. 어제 핀 꽃이 지면 오늘 다른 꽃이 피고 내일은 또 새로운 꽃이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가 긴 여름 내내 같은 꽃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루를 다한 꽃이 다음 꽃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꽃은 지지만 여름 내내 꽃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통을 이어받듯 꽃이 계속 피어나는 무궁화를 하루를 다하는 꽃, 매일 새 꽃을 피우는 나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이 무궁화꽃 한 송이는 새벽마다 피어 저녁이면 지는 하루를 다하는 꽃이지만 무궁화는 100일 가까이 꽃을 피웁니다. 어제 핀 꽃이 지면 오늘 다른 꽃이 피는 무궁화는 매일매일 새 꽃을 피우는 나무죠. 업술무 다할 궁. 이 무궁은 담이 없고 끝이 없다는 뜻. 그렇다면 이 무궁한 삶을 살아가는 조건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데 있을 겁니다. 여름 더위 속에서 하루를 다해 피고 미련 없이 지는 꽃,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새로운 꽃을 피워내는 나무. 무궁화 꽃이 지금 활짝 피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웨일즈 작곡가죠. 존 데이빗의 You are the new day로 문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전해드리고 나니까 무궁화 같은 희망의 노래란 생각이 드네요. 당신은 새로운 하루, 나 자신보다 그리고 어제보다 그댈 더 사랑하리. 더 킹스 싱어즈의 하모니로 금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마음만큼은 진짜 새로워지고 싶은 금요일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휴일이라 참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더위로 지치기 쉬운 요즘이지만 뭔가

뭔가 이 리프레쉬, 여름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무궁화를 닮은 연휴 보내셨음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이어집니다. 절친이었던 쇼보에시의 곡을 붙였어요. 진짜 슈베르트의 그 짧은 생애 끝까지 함께했던 친구죠.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을 줬던 친구지만 또 반면으로는 방탕한 생활에 끌어들였던 또 이렇게 양면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동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의 시에 곡을 붙인 토스트임 리더, 노래에 위한 도이치번호 546입니다. 삶은 어둡고 잔인한데 음악은 그런 삶의 한 줄기 빛이라는 가사를 담고 있어요. 불행의 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때 난 나의 하프를 앞에 지켜두네. 고통과 기쁨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일부라네. 메조소프라노 앤 머레이,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베토벤의 가곡이었습니다. 티드게시의 곡을 붙인 안디 호프눙 희망에 붙여 작품 번호 32였습니다. 뭔가 아주 슬픈 일 때문에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끝은 그렇게 또 우울하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이 흘리는 눈물을 하늘에서나마 천사가 지켜봐 주길 희망하고 있거든요. 베토벤은 이 시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10년 뒤에 작품 번호 94로 다시 작곡을 합니다. 짐작해 보건대 전자가 사랑의 희망이었다면 이 작품 번호 94는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 시기죠. 후자는 구원의 희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테너 베르너 귀라 크리스토프 베르너의 피아노 연주를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노래의 희망을 얘기한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이었습니다. 노래의 위안 도이치번호 546 메저소프라노 앤 머레이가 불렀고요.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모차르트의 가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올치아 찬, 감사의 노래. 이게 웨일즈어로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피아노 소나타 쾌일 번호 331, 일악장 선율에 가사를 붙였습니다. 보이스 소프라노 알렛 존스의 음성입니다.

후기 낭만주의 시대 아일랜드 작곡가입니다. 찰스 빌리어스 스탠포드의 성가곡이었어요. 마니피카트, 찬양의 노래란 뜻이죠. 쥐장조, 영국의 소년합창단 보이즈에어 콰이어의 하모니로 함께 했고요. 먼저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쾌일번호 331 1악장 선율에 가사를 붙인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보이소프라노 알렛 존스가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스코틀랜드 미녀 애니 로리. 애니 로리를 향한 이룰 수 없는 슬픈 사랑의 노래. 오늘은 미국 가수 슐라 라이언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자코모 마이어베어와 동시대를 살았던 자크 포맹달 알레비의 오페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끌라리 중에서 꿈의 돌체 아메 파벨리. 내게 말을 하는 그 음성 너무 달콤해. 이 시골 처녀 끌라리의 아리아입니다. 이 오페라 끌라리는 밀라노 공작에게 유혹당해 런던으로 도망치지만 끌라리는 결국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의 작품입니다.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아담 피셔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라 센틸라의 연주입니다.

19세기 오페라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의 작품이었어요. 19세기 이탈리아는 이 벨칸토 오페라가 아주 유행을 했었죠. 빈첸조 벨리니의 몽유병 여인 중에서 이 주인공 엘비노와 아미나가 부르는 사랑의 이중창이었습니다. 브랜디 라넬 디도노, 이 반지를 받으세요. 이 아미나의 몽유병 증상으로 우여곡절을 겪기 전, 그러니까 한창 좋을 때 부르는 사랑의 하모니였습니다.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 테너에는 프란체스코 멜리, 에블리노 삐도가 지휘하는 리옹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프랑스 오페라였죠. 자크 포망달 알레비의 끌라리 중에서 시골 처녀 끌라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내게 말을 하는 그 음성 너무 달콤해.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불렀고요. 아담 피셔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라 센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낭만주의 시대 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작품 이어집니다. 위풍당당 행진곡 1번에서 4번까지 편곡한 버전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 제임스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에서 4번까지 편곡한 작품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판타지아 2000, 그 노아의 방주 장면에 흐르는 영화 음악이기도 했어요.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이 불렀고요. 제임스 리바인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930년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큰 인기를 누린 음악 영화 장르, 영화 형식의 오페레타, 필름 오페레테입니다. 필름 오페레테는 영화를 위해서 제작된 오페레타 혹은 오페레타적 형식을 기반으로 한 음악 영화를 가리킵니다. 우리말로는 흔히 영화 오페레타라고 번역하죠. 한편 기존 오페레타를 원작으로 만든 영화 작품은 오페레테 필름이라고 부릅니다. 1930년대 영화 오페레타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데에는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만은 아니었어요. 시대적 배경과 영화 산업의 변화가 깊이 맞물려 있었죠.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유성 영화의 등장입니다. 1929년 전후로 유성 영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1930년대 초에는 노래를 중심으로 한 영화가 새로운 흥행 장르가 됩니다. 빠르게 확산됐죠. 대사와 노래가 번갈아 나오는 오페레타는 이러한 새로운 매체 환경과 매우 잘 어울리는 장르였고요. 관객들은 극장에서 유명한 왈츠와 사랑 노래를 직접 듣는 경험 자체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을 수 있는 건 경제 공황과 그에 따른 현실 도피적 욕구였죠. 1930년대는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역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더불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오락 중심의 영화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시기 영화 오페레타는 아름다운 궁전, 화려한 무도회, 빈의 왈츠, 또 귀족들의 사랑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대표되는 낭만적인 세계를 그려냄으로써 관객들이 현실의 불안과 실업, 정치적 갈등을 잠시 잊도록 하는 일종의 도피적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노래와 연기를 겸비한 스타 배우들의 등장은 장르의 인기를 더욱 끌어올렸고, 영화 오페레타는 독일 어권 영화 산업을 대표하는 중요한 흥행 장르로

자리 잡게 되죠. 특히 사람들의 빈에 대한 향수가 큰 몫을 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면서 사람들은 사라진 제국의 수도였던 빈의 문화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품게 됩니다. 이때 영화 오페레타가 재현한 빈은 옛 빈이라 불리는 이상화된 문화적인 이미지에 가까웠죠. 영화 오페레타는 요한 스트라우스, 프란츠 레하르, 에머리 칼만 같은 오페레타 황금기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세계를 스크린 위에 되살리면서 행복했던 옛 빈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이러한 전쟁 이후의 기억과 빈의 향수 속에서 오페레타 계열의 왈츠풍 사랑 노래들은 다시금 생명력을 얻게 됐죠. 그 가운데 하나, 오스트리아 작곡가 로베르트 슈톨츠의 사랑 노래, 꿈속에서 당신은 내게 모든 걸 허락했어요. Im Traum hast du mir alles geliebt입니다.

로베르트 슈톨츠의 왈츠풍 사랑 노래. 꿈속에서 당신은 내게 모든 걸 허락했어요.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슈톨츠의 또 다른 빈의 노래입니다. 빈은 밤이 돼서야 비로소 아름다워진다. 소프라노 줄리아 미게네스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어떤 기차는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지날 때나 의미 있는 장소를 지날 때 몇 분 동안 멈추거나 아주 천천히 지나갑니다. 페루의 쿠스코에서 마추픽추를 오가는 열차나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베르겐을 왕복하는 열차가 그렇죠. 어떤 열차는 밤에 종착역에 가까워지면 기차 안에 불을 끈다고 합니다. 창밖의 불빛과 하늘의 별빛을 선물하는 그 배려가 아름답죠.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 덕분에 짧은 여름 휴가 같은 연휴를 보냅니다. 오늘은 쿠스코의 열차를 탄 것처럼 마음의 속도를 좀 늦춰봐도 좋겠지요. 법은 물과 흘러간다는 뜻을 합친 말이라는 것. 물 흐르듯 공평하게 흘러간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이라는 것도 새삼 생각해보는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아무르강의 물결이었습니다. 러시아 노래였죠. 이 곡을 볼쇼이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나나무스쿠리의 목소리였죠. 그녀가 노래한 러시아 이디쉬 미녀 툼발랄라이카를 노래한 Over and Over였습니다. 오늘 또 사연 주신 분들 계신데요. 김옥순 씨, 오프닝 들으니 쿠스코에서 마추픽추까지 물 흐르듯 걸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하셨고, 백진욱 씨, 공휴일인데도 생방송이네요 하셨어요. 네, 공휴일에도 생방송 안 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프닝부터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브라질로 멋진 여름 여행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죠. 오늘도 새음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음료 쿠폰으로 전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된 분께 선물할게요. 022056으로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세상의 모든 음악 잘 듣고 있다고, 매일 잘 듣고 있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고 하네요. 네,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비제의 오페라 진주조개 잡이 가운데 귀에 남은 그대 음성, 슈코아 정던 헝거를 연주로 전해드리죠. 트랙 제목을 영어로 썼네요. I still believe I hear 라고 썼고요. 마커스 밀러의 베이스 기타와 벤 홍.

I still believe I hear. 귀에 남은 그대 음성이었습니다. 비세의 오페라 진주조개잡이에 흐르는 아리아지요. 이 곡을 오늘은 마커스 밀러의 베이스 기타, 아 연주 참 좋죠. 그리고 벤 홍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밖에 또 여러 악기들이 또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0492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농장에서 일 마치고 새음 들으면서 전주 친구네 집 가면서 듣습니다. 생방이라니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문자를 바로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1606번 쓰시는 분, 당연 퇴근길 친구 새음 잘 듣고 있다고 말할 텐데 전화가 안 와요 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5805번 쓰시는 분, 저는 진심으로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고 외칠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못해서 몹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 그런 아쉬움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네, 언젠간 또 딱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 세 분께,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세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윤화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남편의 발령으로 2년 전부터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오면 거리나 방송이나 늘 삼바가 울려 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네요. 아침 식사와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시간에 한국에서 방송하는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를 늘 켜놓고 듣고 있어요. 이곳 브라질에서 저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세상의 모든 음악에 감사합니다. 내년이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한국이 많이 그리우면서도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를 아쉬워하고 보내고 있어요. 그리운 한국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여러 곡을 적어주셨는데 그 중에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반의 노래 멜로지아 판타지아를 신청한다고 써주셨는데 아마 이 곡일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멜로지아 센치멘타우, 우울한 멜로디, 감상적인 멜로디. 브라질에 가서 이 노래가 빌라로보스의 곡이란 걸 알게 되고 감동하셨다고 해서 네, 이 노래 먼저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시쿠부아르키의 호다 비바까지 들려드립니다. 신청하신 그룹의 버전은 정식 음원이 없고요.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라이브를 한 버전이라서 오늘은 호다 비바를 토끼니와 MPB4의 라이브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멜로지아 센치멘타 빌라로보스의 곡, 이 곡을 자반의 목소리로 먼저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브라질 노래였어요. 방금 들으신 거 호다비바, 살아있는 바퀴, 구르는 바퀴라는 의미인데요. 슈크 부하르키가 쓰고 불렀던 60년대 중반쯤 불렀던 곡인데 당시 브라질의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정신이 담긴 노래입니다. 제목에서 힌트가 있죠. 이 곡을 오늘은 토키뉴와 남성 사중창단 MPB4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그전에는 에이토르 빌라로보스의 곡 멜로지아 센치멘타오, 우울한 멜로디, 이 곡을 자방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전화 받으신 분 등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율 조사 동참하고 나니 뭔가 숙제를 마친 듯 뿌듯한 기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데. 네. 그리고 9120번 쓰시는 분, 드디어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서 세상의 모든 음악 듣는다고 했습니다. 네. 이 두 분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주 씨, 저는 지금 예술의 전당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오페라 투란도트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열심히 연습하는 딸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같이 연습하는 합창단 친구들에게도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지금 공연 얼마 안 남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연 잘 하고 마치길 바라겠습니다. 이원주 씨 사연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456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홍콩 영화 왕가위 감독의 중경삼님 OST에 있는 그 영화에 나오는 다이나 워싱턴의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3575번 쓰시는 분, 이브 몽땅의 고엽 신청합니다. 남편이 가꾸는 라일락이 더운 여름에도 잘 버티고 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음악으로 선물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두 곡, 네,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다이나 워싱턴, 미국의 재즈 가수죠. 그녀가 노래한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입니다. 이 곡 원래 멕시코의 마리아 그레베르가 작사, 작곡한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영화 남과 여의 테마였죠. Un homme et une femme. 클로드 렐로시 감독, 프란시스 레 콤비의 영화 샹루이 트렌티냥과 아누크 에메. 특히 아누크 에메의 그 멋진 모습을 잊을 수 없는 영화죠. 60년 전이에요. 1966년에 발표된 영화라서 영화인데도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각적이고 아직까지도 혹시 이 영화를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젊으신 분들도 네 남과 여 꼭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펄시페이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레페이 모트 고엽 이프 몽땅의 노래, 그리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다이나 워싱턴이 노래한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였습니다. 김정화씨, 7월 17일은 저희 신랑 최강욱의 52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신랑은 늘 가족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새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고 저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가끔은 표현이 서툴러도 그 마음을 알기에 더 고맙고 더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여보, 52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앞으로도 우리 다섯 식구 건강하게 웃으며 지금처럼 함께 걸어가자. 아이들과 나는 당신이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고 행복해 라고 하셨네요. 네. 네, 신랑 최강욱 씨 생일 축하드리고요. 다섯 식구가 같이 드시기에는 좀 적을 것 같긴 하지만 조각 케이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176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일 때문에 오프닝 멘트를 놓친 날은 새벽 재방송을 챙겨 듣습니다. 그만큼 새음은 제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좀 뜬금없지만 비발디 4개 중 겨울 2악장이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네, 덥고 습하고 또 비오고 정신없는 날씨였죠. 가을음악도 겨울음악도 그래서 더 듣고 싶어지는 요즘이죠. 뭐 뜬금없진 않습니다. 네, 비발디의 4개 가운데 겨울 리용번호 297 가운데 2악장 라르고를 오늘은 이무지치의 연주로 전해드리죠. 1950년대부터 활동해오고 있는 이탈리아 실내악단이죠. 오늘은 지난 2022년에 발표한 음반에서 전해드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마르코 피오리니가 이끄는 이무지치의 연주입니다.

음악의 역사에는 법학을 전공했거나 실제 법조인으로 활동했던 음악가가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차이콥스키는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법무부에서 관리로 근무한 적이 있고 슈만도 라이프치히 대학 법대에 입학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음악에만 있었죠. 안드레아 부첼리가 변호사 출신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파울로 콘테 역시 가수로 데뷔한 후에도 평생 음악 활동과 변호사 업무를 성실히 병행했다고 하죠. 하지만 음악가이면서 법조인이었던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19세기 초반 독일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에른슈트 테오도 아마데우스 호프만이죠. 호프만은 법조인이자 음악가였고 작가이면서 화가이기도 했죠. 호프만은 베를린의 최고 법원격이던 카머게리히트의 유능하고 올곧은 판사로 유명했습니다. 말년에는 프로이센 정부가 부당하게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을 체포하자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이들을 석

처방하며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지키려 했지요. 그는 법원의 일과가 끝나면 단골 술집으로 달려가 밤새 환상적인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 인간 내면의 분열, 유령, 기계인형, 도플갱어 등을 다루면서 잔혹동화와 호러, 판타지, 추리소설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환상적인 문체는 미국의 시인 에드거 앨런 포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도스토옙스키와 보들레르 그리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하죠. 이 놀라운 천재 호프만을 주인공으로 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호프만의 이야기죠. 우리에게 친숙한 호프만의 뱃노래가 나오는 바로 그 오페라입니다. 이 오페라는 호프만이 들려주는 세계의 사랑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괴짜 과학자가 만든 자동인형 올림피아를 사랑한 남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리아 인형의 노래 Les oiseaux dans la charmille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형이 노래하는 중간에 태엽이 스르륵 풀렸다가 다시 감기는 기발하고 유쾌한 묘사가 돋보이는 아리아죠. 인형의 노래를 지구상에서 네 인형의 노래를 소프라노 비발리 실스 그리고 줄리아스 라델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존 올디스 콰이어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호프만을 비롯해서 법학을 전공했거나 실제 법조인으로 활동했던 음악가가 이렇게 많은 건 논리적 사고와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두 분야 모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전엔 수학 선생님이 음악을 가르친 경우가 많았다는데 그것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죠. 훌륭한 법조인이자 음악가였던 호프만은 모차르트를 무척 존경해서 자신의 중간 이름을 빌헬름에서 아마데우스로 바꾸었죠. 호프만이 작곡한 대표작으로는 오페라 운디네가 있습니다. 1816년에 베를린에서 초연되어 대성공을 거둔 오페라 운디네는 후기 낭만주의 오페라의 선구적인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원작자도 바로 이 에른스트 테오도 아마데우스 호프만입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법조인이자 음악가, 화가, 작가였던 에른스트 테오도 아마데우스 호프만의 이야기, 그리고 호프만을 주인공으로 한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인형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소프라노 비벌리 실스의 노래, 줄리어스 라델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존 올디스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도 자크 오펜바흐의 곡인데요. 첼리스트 베르너 토마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곡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한국에서 오펜바흐의 곡 가운데 가장 인기곡을 꼽으라면 바로 이 곡일 겁니다. 샤클린의 눈물, 레 라흐메드 샤클린. 오늘은 프랑스의 첼로 8중주단인 레 비올롱셀 프랑세의 연주입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샤클린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곡을 8명의 첼리스트로 구성된 프랑스의 첼로 앙상블의 연주 Le Violon Sel Français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7월 17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넷 킹 콜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리죠. L.O.V. Love 이 곡을 존 피자렐리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In Love in Vain 이었습니다. In Love in Vain 제롬 커니 작곡하고 레오 로빈이 작사해서 1940년대 발표됐던 곡인데 오늘 사라 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1915번 쓰시는 분, 오늘 7월 17일은 제 사랑하는 아내 강영아의 54번째 생일입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은 여전한데 뭐가 그리 바빴는지 새음에 엽서를 보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온 마음으로 생일을 기뻐하고 늘 그렇듯이 고맙고 또 고맙다는 말을 아내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주 저녁 노을빛을 보냅니다. 새음이 저희 부부에게는 딱 이런 풍광으로 다가오네요 하시면서 찍어주신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올려드렸습니다. 제주의 바다와 하늘이 보이는 사진, 멋진 사진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924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이네요. 무슨 사연을 보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제가 즐겨 듣는 곡들을 좀 모아봤어요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 입소문은 계속 내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특별한 사연 없이 뭐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날 때마다 보내시면 됩니다. 네. 또 만약에 월드뮤직이면 그 방송국에도 좀 음원이 없는 경우가 꽤 있어서요. 즉시 들려드리지 못해도 모아놨다가 적절할 때 들려드리니까요. 모아서 보내주신 아주 많은 곡 중에 네, 비슷한 느낌의 몇 곡 골라서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9241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 애냐의 오리노코 플로우를 정하셨어요. 괄호 안에 부제가 있죠. Sail Away. 후렴구에 나오는 Sail Away가 부제로 있습니다. Orinoco Flow 전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세 곡 모두 남아메리카와 연관이 있죠. 아메리카 대륙, 남아메리카와 연관이 있는 곡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쿠스코, 독일의 연주 그룹인데 페루의 도시 이름을 그룹 이름으로 썼죠. 쿠스코의 잉카 댄스라는 곡이었습니다. 잉카의 춤.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신 곡 영화 1492 콜럼버스 OST에서 Conquest of Paradise 테마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영화에서 배가 아메리카 대륙에 닿을 때쯤 흐르던 바로 그 곡이었죠. 그리스의 전자음악가 반젤리스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에냐의 오리노코 플로우였습니다. 오리노코는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흐르는 강 이름이었습니다.

곡이었죠. 애니아의 곡이었고요. 이번에는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언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피아니스트 파블로 시글레르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는데요. 이 피아니스트는 아스토르 피아솔라와 함께 연주를 많이 했던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솔라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10여 년을 함께 연주했다고 하죠. 파블로 시글레르의 오블리비언 들어보시죠.

언뜻 들으면 여성의 목소리 같죠? 포르투갈의 남성 밴드 알라도스 나모라도스, 연인들의 날개라는 의미인데요. 그들의 노래 파두 드 까다옹, 저마다의 파두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는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온, 망각을 파블로 시글레르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3608번 쓰시는 분, 코로나가 피크였던 2020년에 첫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7년간 꾸준한 새음 팬입니다. 신생아 데리고 외출이 불가능했던 2020년, 세상의 모든 음악이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하시면서 핸델의 음악을 신청해 주셨네요. 조만간 준비해서 들려드리고요.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앙드레 가뇽의 안 피아노 슈흘라멜, 바다 위의 피아노입니다. 장마리 브누아의 기타 연주가 함께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잠을 줄이고 우리에게 접속해 끝없이 프로그램을 보고 스크롤하게 만드는 것. 충격적인 발언이지만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의 세상에서 잠을 줄이며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디지털 세상의 그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죠. 미하엘 렌데의 소설 모모에 등장하는 회색 신사, 그 시간 도둑들이 떠오릅니다. 기원전 3500년경에 이집트인들은 오벨리스크를 세우고 그림자의 움직임으로 시간을 재기 시작했다고 하죠. 기원전 1500년 무렵에 중국에서는 떨어지는 물방울로 시간을 기록하려 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선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정교한 기계식 시계가 발명됐죠. 초기의 시계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왕실, 도시의 권력자들이 시간을 관리하는 상징이었고, 정교한 시계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손에 넣을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죠. 시간을 재는 일은 곧 사람들의 노동과 생활, 기도와 약속을 질서 있게 만들고 통제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수만 소유하던 시간이 이제는 누구나의 손목에, 벽에, 휴대전화 안에 하나씩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더 자유롭게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더 쉽게 누군가에게 내어주게 되었을까요? 온전히 내 것인 시간을 우리는 왜 이렇게 성실하게 남에게 헌납하고 있는지 모르 돌아보게 됩니다. 영화에서, 사진작가의 작품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마주합니다. 차들의 불빛이 하나의 선으로 길게 늘어지고 사람들은 유령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중심에 오직 한 사람만 가만히 서 있는 장면.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 조리개는 최대한 닫고 셔터 스피드는 아주 느리게 설정해야 한다죠.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한 곳을 오래 바라보는 시선처럼 말이죠. 그렇게 얻은 사진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시간의 흐름 속에 남겨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맑아집니다. 시간은 쉼 없이 달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의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춰본 사람의 것이 아닐까.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삶, 나의 순간을 바라보기 위해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서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의 삶, 나의 순간을 바라보기 위해 잠시 멈춤을 할 수 있는 사람,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되어볼 수 있으면 좋겠죠. 이어서 전해드린 곡, 필립 글래스의 에튜드 2번, 비킹그루 올랍선의 피아노, 시기 스트링 콰르테트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4090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참여는 처음이네요 하시면서 청하신 곡 알랑 모리소와 스위트 피플이 연주하고 노래하는 리버 블루입니다.

리버 블루, 알랑 모리소가 이끄는 스위트 피플의 연주와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많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금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보 준비했습니다. 요즘 신보가 많이 들어와서 오늘 소화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요제프 하이든의 미사 첼렌시스, 르네 야콥스와 여러 솔로이스트들의 연주, 약 67분간에 걸쳐서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명현주명음반 오늘 첫 곡 크게 갑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준비했습니다. 서양 음악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명작이죠. 순환 형식을 사용해서 주제를 되풀이하면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악장에 이 캐논 후가는 정말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런 악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의 2장조, 볼프강 슈나이더의 바이올린, 카일 제만의 피아노 연주, 1960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세제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볼팡 슈나이더한의 바이올린, 카일 제만의 피아노 연주, 1960년 스테레오 레코딩, 오늘 명연주 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요제프 하이든의 미사 챌린지스, 르네 야콥스의 지휘로 전해드립니다. 심보로 발매가 되는데요. 연주 아주 출중합니다. 이 대작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 르네 야콥스와 여러 솔로이스트들입니다. 이 르네 야콥스가 쥐리 징 아카데미 그리고 카모케사 바젤을 이끌고 2028년까지 이 하이든의 미사곡 전곡을 레코딩할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오늘 감상하실 미사 챌린지스인데요. 이 미사 챌린지스는 하이든의 미사곡 가운데서 가장 방대한 작품이죠. 이 오랫동안 잘못 알려졌습니다. 성 체칠리아 미사로 알려졌는데 이 오늘 감상하실 미사 챌린지스가 정확한 제목이 됩니다. 이 가사와 뉘앙스를 정말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철저하게 파헤친 다음 다시 재결합하는 야콥스의 능력이 그대로 발휘가 되고 있는 좀 최고 수준의 연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대악기 연주로 들 수 있는 하이든의 미사곡 가운데서는 반드시 들어보셔야 될 그런 음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벌써 그라모폰지에서 평이 나왔는데요. 야콥스만의 개성 넘치는 해석,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합창단,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녹음 또한 대단히 뛰어납니다.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미사 챌린지스, C장조, 호보켄 번호 22의 5, 소프라노 마리 에릭스맨, 메조소프라노 크리스티나 함머슈트렘, 테너 마크 밀호퍼, 바리톤 크리스찬 젠, 그리고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쥐리어징 아카데미, 그리고 바젤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요제 바이든의 미사 첼렌시스, 르네 야콥스의 지휘, 그리고 소프라노 마리 에릭스맨, 메조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함마슈트렘, 테너 마크 밀호퍼, 바리톤 크리스찬젠, 그리고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퀴리어 징 아카데미 바젤 실내 관현악단이 함께 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주 방대한 작품이죠. 하이든의 미사곡은 별칭이 붙은 여러 곡들이 있죠. 뭐 전시회 미사, 북 미사, 뭐 넬슨 미사 이런 곡들, 인기곡들만 연주가 자주 되고 음반으로 발매되는데요. 다른 곡들도 좋은 곡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감상하시는 곡은 뭐 스케일 면에서 압도적인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주 또한 좋고요. 오늘 집중 감상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안토니오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C장조 리옹번호 507, 줄리아노 까르미뇰라 아망딘 베이어의 바이올린 리 인코그니트가 함께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음반상을 수상한 음반이고요.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 줄리아노 카르미뇰라와 아망딘 베이어라는 두 시대악기 스타가 모여서 만든 음반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C장조 리옹번호 507, 줄리아노 카르미뇰라 아망딘 베이어의 바이올린 리 인코그니티가 함께했습니다. 명의 주명 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갔을 때 부인 홍씨는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 시집 올 때 입고 온 치마를 남편에게 줄 옷까지 들고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정약용은 그 치마를 잘라서 세 개의 서첩으로 만들고 그 안에 교훈이 될 만한 글들을 적어 두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책 이름은 하피첩인데요. 하피란 노을 빛깔의 붉은색 치마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표현은 참으로 다양하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한 사랑을 만들고 계실까요? 사랑가 오정의 이봉근의 소리, 앙상블 신화위의 연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사랑가였습니다. 오정혜와 이봉근의 소리 그리고 앙상블 신하위의 연주로 만났는데요. 진심을 담은 노랫가락에 여운이 남습니다.

100년도 이제는 꿈속만 같으니 기쁘게 놀면 어느 곳이 편안치 않겠나. 밤이면 등잔불 그대와 함께하여 그윽한 기약 얘기하며 만년의 한 거를 점치네.

조선시대의 기대승의 시 취증세군, 취중의 아내에게 주다 였습니다. 세군이 자신의 부인을 뜻합니다. 두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합치면 100년이 훌쩍 넘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잠깐의 꿈속인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즐겁게 지내면 어디에 있어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아내가 함께 있는 덕분이죠. 앞으로도 만년만큼이나 오랫동안 한 거, 그러니까 한 집에서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지낼 수 있기를 취중의 선비는 시에 담아 기원해봅니다. 평조회상 세령산 가락떨이, 김준희의 대해금과 김효영의 생황연주입니다.

평주회상 세령산 가락떨이 김준희의 대금과 김유영의 생황 연주로 만났습니다. 이어서 12잡가 소춘향가 최수현의 소리로 함께 하시죠.

12작가 소춘향가 최수연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세가락 연 이석종의 장구와 이은기의 가야금으로 감상하시죠.

전통음악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사설 시조 청려장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장 사설은 이렇습니다. 청려장 짚고 단발령 넘어가니 장안사 내외 숲 전나무 수천주 심리정에 닿아있다. 청려장은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 장안사는 금강산에 있는 절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는 수천주가 되는 전나무가 10리나 되는 길에 펼쳐져 있는데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홍문안 망선교 건너 향수문박 다다르니 범종각 주침각은 진여문에 닿아있다. 장안사에 있는 여러 다리와 누각, 문들을 둘러보는 모습입니다. 사설시조 청려장 두 번째 장 사설입니다. 대웅전 2층 집은 반공에 쏟았는데 삼세열의 육관보살 영산전 명부전과 사성전 비로전을 차례로 구경할제 제공산 청풍 경쇠소리 인도성이 구슬프다. 빈산에 부는 맑은 바람 소리를 내는 경쇠는 스님들이 예불할 때 쓰는 법구입니다. 노쇠로 만든 그릇 모양이고 가장자리를 쳐서 소리를 내죠. 인도성은 불교 의식에서 연불 소리를 뜻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 사설입니다. 아마도 춘금강 하봉래 주풍악 동계골은 천하명산 제일이니 아니 보고 아니 노든 금강산을 부르는 사계절 다른 이름을 말하면서 직접 보거나 놀지 않아도 천하에서 제일 가는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설시조 청려장을 이양교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사설시조 청려장 이양규의 노래로 함께 했고요. 다음은 이병욱 작곡 탐라설로 한국창작음악연구회 연주입니다.

이병욱 작곡의 탐라설로 한국창작음악연구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일상의 흔한 일들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자꾸만 마음이 쓰인다면 사랑하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괜히 마음과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사랑스러운 하루가 펼쳐지길 바랄게요. 마지막 곡 김태우 작곡의 설레임, 백미경의 가야금, 문형희의 대금, 한수련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를 함께 하시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18세기 이탈리아 성악곡으로 시작합니다. 나폴리와 로마에서 오페라 작곡가로 활약했던

가에타노 라틸라의 세속 칸타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노래는 테너 마르코 비셀리고요. 앙상블 무지카 픽타의 연주입니다.

토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가이타노 라틸라의 세속칸타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로 문을 열었습니다. 노래에는 테너 마르코 비슬리였고요. 앙상블 무지카 픽타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계속해서 18세기 이탈리아 음악 한 곡 더 들으시죠. 토스카나 귀족 출신으로 작곡과 연주는 물론 오르간 제작에도 참여했던 만능 음악인입니다. 아졸리노 베르나르디노 델리치아의 건반소나타 5번 C장조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1악장 토카타 아르페지오, 2악장 칸초네, 3악장 모데라토, 4악장 마에스토조까지 루카 굴리에미의 포르테피아노 연주입니다.

루카 굴리엘미의 프로테피아노 연주로 18세기 이탈리아 음악가 아졸리노 베르나르디노 델라 치아에의 건반소나타 5번 C장조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7세기 독일 작곡가 요한 크리스토프 페츨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페츨은 바이올린과 트럼펫 연주에 능했던 작곡가였는데요. 오늘은 클라리노, 즉 바로크 시대의 C조 트럼펫과 파곳, 그리고 바소 콘티누를 위한 소나타 C장조 들어보시죠. 빠르기 지시 없는 전체 세계 악장을 트럼펫 연주의 에릭 슐츠, 파고세의 데이빗 하워드, 블라디슬라브 차르네스키가 지휘하는 포르차임 남서독일 실내악단이 함께 연주합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페츠레의 클라리노, 파곳, 바소 콘티누를 위한 소나타 C장조 감상하셨습니다. 클라리노 C조 트럼펫 연주에는 에릭 슐츠, 파곤 연주에는 데이빗 하워드였고요. 함께한 단체는 블라디슬라브 차르네스키가 지휘하는 포르차임 남서독일 실내악단이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아침의 클래식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바흐의 무반주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3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6입니다. 프렐류디오로 시작해서 룰에 가보텅 롱도, 미뉴엣 1과의 불의 지극까지 아우구스틴 하델리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틴 하델리의 연주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3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6 전악장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 필립 라무의 곡으로 이어갑니다. 외눈박이 거인 롱도를 유바분 브라스가 연주합니다.

유바분 브라스의 연주로 장필리 라모의 외눈박이 거인 롱도 전해드렸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시 오늘은 핸델의 곡으로 마칩니다. 오페라, 갈리아의 아마디지, 핸델 작품 번호 11 중에서 나는 기쁨을 느끼네 띄워드립니다. 노래는 카운터 테너 드미트리 에고로프고요. 미하일 슈나이더가 지휘하는 라스타지오네 프랑크푸르트가 연주합니다.

카운터 테너 드미트리 에고로프의 노래로 헨델의 오페라, 갈리아의 아마디지, 헨델 작품 번호 11 중에서 나는 기쁨을 느끼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에는 미하일 슈나이더가 지휘하는 라스타지온의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휴일 시원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현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 빠지지 않는 일, 써본 사람들의 후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아이가 셋인데 이게 딱이에요. 입맛 없는 우리 부모님도 잘 드시네요. 우리 고양이가 좋아해요. 처럼 후기 속엔 여러 아이들을 돌보거나 연로한 부모님의 식사를 챙기는 사람,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까지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고민을 누군가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공감받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를 켜신 당신, 계신 곳이 식탁이든 차 안이든 아직 이불 속이든 위로와 공감이 깃든 음악을 찾아오셨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출발의 팬과 함께 첫 곡입니다.

슈베르트 음악의 안디무식 도이치번호 547번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음성 줄리어스 드레이크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애기장조 쾌일번호 331 중에서 3악장 알라 트루카 듣겠습니다. 프리드리 굴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이었습니다.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앞서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쾌일번호 331 중에서 3악장 알라투르카, 프리드리히 굴다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4702 쓰는 분, 매미 소리 더하기 첫째 헤나의 제잘거림 더하기 둘째 헤이의 징징거림 그리고 출발 FM과 함께까지 오늘 하루도 힘내봅니다. 아유, 그 소리들이 다 뒤섞여 있어서 우리의 일상의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진짜 이렇게 누군가 수고스러운 그 손을 쉬고 있으면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우리 4702 쓰는 분의 손이 이따가 저녁 때는 조금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4702 쓰는 분이었습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번호 88번 중에서 3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몰토 비바체 4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듣겠습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드브르자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 번호 88번 중에서 3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몰토 비바체, 4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이반 피셔가 지휘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엔 여유있게 전곡 다 듣는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20세기 초 러시아의 작곡가 알렉산드르 스크리아빈의 피아노를 위한 전주곡 작품번호 11번을 찾아봅니다. 모두 24곡이 담긴 전주곡, 어딘가 쇼팽의 전주곡이 연상되는 작품인데요. 오늘 전곡 모두 다 듣겠습니다. 잠시 뒤 8시경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세자르 프랑크 전주곡 후가와 변주 작품 번호 18번입니다. 머리 스튜어트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세자르 프랑크 전주곡 푸가와 변주 작품번호 18번이었습니다. 머리 스튜어트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1912 쓰는 분입니다. 성남과 판교를 오가는 누리 1번 버스를 탔는데 기사님이 출발의 팬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주말에 듣는 출발의 팬과 함께는 더 반갑습니다. 살짝 보너스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조금 달라지면 같은 사람, 같은 음악도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남 판교를 오가는 누리 1번 버스 더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누리 1번 버스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기원하겠습니다. 1912 쓰는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드와르드 랄로의 첼로 협주곡 디단조 중에서 1악장 프렐류드, 렌토,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와 장 마르티노옹이 지휘하는 파리 라무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습니다.

에드와르드 랄로 첼로 협주곡 디단조 중에서 1악장 프렐류드 렌트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와 장 마르티농이 지휘한 파리 라무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7492 쓰는 분입니다. 여름엔 슴슴한 평양냉면이 으뜸이죠. 20살 때 처음 먹고 수돗물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던지. 나이 드니까 그 맛이 이리도 좋아질 줄이야. 해가 쨍한 날 충무로로 나가봐야겠어요. 7492 쓰는 분. 아, 거기요. 고춧가루. 저도 참 좋아하는데. 아우, 근데 줄을 많이 서서 요즘엔 좀 뜸했습니다. 냉면 너무 좋죠. 각자 다 취향이 달라서 그 진짜 이해가 가는 게 수돗물인 줄 알고 놀랐다는 예 그 말씀. 저도 처음에는 그 이걸 먹고 아 이걸 무슨 맛으로 먹지 싶었는데 한 3, 4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 그게 무슨 맛이었지? 어 이런 느낌이 있네. 좀 뒤늦게 나타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7492 쓰는 분 진짜 말 그대로 담백한 맛 냉면 당기는 오늘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 쥘 마스네이의 오페라 만홍 중에서 안녕 우리의 작은 식탁이요.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의 음성과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한 라모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BJ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그대가 내게 던져준 꽃, 테너 로베르트 알라냐 음성, 미셸 블라송이 지휘한 투르주 카피돌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앞서선 쥘 마스네의 오페라 마롱 중에서 안녕 우리의 작은 식탁이요.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 음성과 안토니오 파파누가 지휘한 라모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토요일엔 전학장을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스크리아빈의 전주곡 준비했습니다. 1872년에 태어나 1915년에 세상을 떠난 러시아의 작곡가 알렉산드르 스크리아빈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한 작곡가는 바로 프레데릭 쇼팽이었습니다.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쇼팽의 피아노 음악을 스크리아빈이 얼마나 동경했던지 쇼팽의 악보를 베개 밑에 두고 잠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스크리아빈은 활동 초기에 쇼팽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피아노 곡을 주로 썼습니다. 마주르카와 왈츠 같은 춤곡을 비롯해

녹턴과 연습곡, 즉흥곡까지 모두 쇼팽이 즐겨 쓴 음악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구조와 화성까지 쇼팽을 닮은 부분이 많아서 러시아 5인조의 일원인 작곡가 세자르 큐이는 농담삼아 말했습니다. 그가 분명히 쇼팽의 미출판 악보 뭉치를 발견한 게 틀림없다. 그 중엔 전주곡도 있었습니다. 스크리아비는 22살이던 1894년 24곡의 피아노를 위한 전주곡 작품 11번을 완성했습니다. 쇼팽의 전주곡과 마찬가지로 모두 24곡이 담겼는데 12개의 장조와 12개의 단조로 구성됐습니다. 1번 C장조, 2번은 같은 조표를 쓰는 A단조, 3번은 샵이 하나 붙은 G장조, 4번은 E단조. 이렇게 스크리아빈도 쇼팽이 구성했던 전주곡의 순서를 따라 엮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쇼팽이 살았던 19세기 전반보다 훨씬 나아간 19세기 말에 더욱 느슨하고 자유로운 화성을 펼쳤다는 점입니다. 또 쇼팽의 전주곡이 연습곡에 비할 정도로 기교를 내세운 곡들도 많았던 반면 스크리아빈은 그보다는 정서와 분위기, 자연스러운 흐름이 담긴 전주곡을 보여주었습니다. 쇼팽의 전주곡 이후 약 50년, 스크리아빈이 새로 그려낸 전주곡의 세계, 전주곡, 작품 11번, 24곡 전곡, 지금부터 다만 말없이 32분 동안 듣겠습니다.

스크랴빈 24개 전주곡 작품번호 11번 1번 C장조부터 24번 D단조까지 전곡 다 들었습니다. 미하일 플레트네프의 피아노였습니다. 2024년에 이 녹음 연주한 음원으로 들었습니다. 토요일엔 전곡을 다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쇼팽을 닮은 스크랴빈의 전주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로시니의 전주곡도 한번 들어볼까요? 로시니 전주곡 주제와 변주, 헤르만 바우만 호른과 레오나르도 호칸순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로시니의 전주곡 주제와 변주, 헤르만 바우만의 호른과 레오나르드 호칸손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아침 오늘 끝곡은 베를리오스의 환상교향곡 작품으로 14번 중에서 2악장 무도회에서 운발,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작가 김지현, 연출 조정현,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 중에는 작곡가 생전에는 빛을 보지 못했다가 사후에 유명해진 곡들이 꽤 많습니다. 벨리니 가곡도 그런 경우인데요.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가곡들이 악보로 출판됐죠. 오페라처럼 장대한 음악이 아니라 소박하고 서정적인 가곡들은 마치 무대 뒤 인간 벨리니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늦게 알려진 그의 가곡이 오늘날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꾸준히 연주되고 있죠. 벨리니는 알았을까요? 자신의 노래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주되고 사랑받으리라는 걸요. 오늘 아침은 벨리니 사후에 더 유명해진 그 노래로 시작해 볼게요. 바가루나, 방랑하는 은빛 달빛이요. 이렇게 흔히 번역되는데 사실은 은빛으로 물들이는 아름다운 달이요 정도로 번역하는 게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벨리니의 서정적인 선율에 귀를 기울여보는 아침, 7월 18일 토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빈센초 벨리니, 은빛으로 물들이는 아름다운 달이요. 테너 카를로 베르곤즈의 음성, 피아노의 존 우스트만입니다.